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요즘 세상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메시아 위에 임하실 성령의 일곱 가지 역사가 나오거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리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앞으로 이 시대에 실력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도 생각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해뜨라는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로 오늘 사랑해뜨라는 문을 열었는데요.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종종 한 가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머무실 자리로 준비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가 먼저 있었더라고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고집이 내려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회개를 먼저 하고, 그럴 때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리악의 영이신 또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청춘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의 한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네,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힘을 내십시오. 무더위에도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신청하고 계십니다. 6065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들으시고 내 인생의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미의 중심에 위치한 심장이라고도 하는 파라과이에서 온 송우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파라과이는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데요.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파라과이는 4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4배인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또 인구는 680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4배지만 인구수는 6분의 1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쌓여 있어서 남미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는 곳은 아순시온 수도에서 2시간 반 거리인 코로네로비에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20살 때 바로 나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부교역자로 계셨어요. 한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파라과이랑 연결이 돼 있었고 파라과이에서 청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청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서 선교한 지는 14년 차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것은 일단은 교회 사역, 두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네 번 드리고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 토요일 어린이 예배, 토요일 청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사역. 장애인 사역은 이젠 다른 게 아니라 휠체어를 이렇게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15가정을 방문을 해서 매일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 사역은 이젠 매달마다 50가정을 이 기본 양식인 이제 토마토, 뭐 국수, 우유, 그리고 이제 토마토 소스, 그리고 식용유를 함께 양식을 담아서 이젠 50가정을 주고 있는 사역이고요. 그 외에 이젠 치과 사역, 감옥 사역, 그리고 장학 사역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정부가 싼값에 이렇게 내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한마디로 빈민촌이죠.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인어를 쓰죠. 스페인어와 과라니. 네, 그래서 두 언어를 씁니다. Muy buenos días, la familia de Gwangju 극동방송. Yo soy misionera Ángela Song. Mucho gusto conocerles. No soy perfecto, pero por la gracia de Dios estoy aquí y espero que reciba de Dios la gracia y que tenga muy buen día con la paz del Señor. Muchas gracias.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찬송이란 나의 삶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예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청소년 시기에는 짧은 방황들을 했었어요. 주님 없다고 했었고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크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 한 번은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전도사님이셨던 거죠. 저한테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우영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그때 중2였거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크면 교회 안 다닐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저였어요. 또 이렇게 반주를 제가 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각김밥 머리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짧은 바지 입고 이렇게 막 아주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쳤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시절을 이젠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별거 아닌 일들로 학교에 많이 불려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지는 아니었지만

2진, 3진 이런 느낌의 아이들은 앞에서 1진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망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영이를 청년의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망 없을 때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신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들도 많지 않겠어요. 근데 왜 선교사라고 생각했는지. 선교사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의 저 같은 모습이죠.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니까 제가 그때는 자아추구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일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날 쓰지 마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전도사님은 제가 은혜로 왕창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이제 기도한 내용은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극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다 안 나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전부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죠. 실제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전부를 주셨다는데, 생명 전부를 주셨다는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껏 예수님한테 드린 게 무엇이 있지?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결정도,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나의 삶밖에 없고, 그때 주님께 이제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게, 주님, 만약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드릴 거는 삶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이라도 쓰실 수 있다면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들이 막 흘러나오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3이 됐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시골 학교였어요. 공부를 잘했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지만 그때 1, 2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선교사밖에 없는데 내 길이, 선교를 나갔다가 힘들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 언제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대학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선교 훈련들을 받고 그러고 이제 20살이 딱 됐을 때 파라과이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다닐 거다. 그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제 파라과이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찬양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손에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찬양이 정말 매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찬양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곡한 곡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제가 파라과이로 이제 떠나면서 젊은 날의 패기인 거죠. Why not? 내가 파라과이로 변화시킬 수 있어. 주님이 하시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 파라과이를 갔어요. 제가 뭐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복음을 전하면 진짜 사람들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파라과이를 갔는데 완전한 절망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파라과이에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절망과 실패 시간이었어요. 이제 오해가 있고 저를 미워하고 혼자 고립되는 그런 시간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저를 훈련시키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저의 절망과 저의 죄된 이 실존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립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 시간 속에서 두 번은 자살 시도를 사실은 했었어요. 시도가 자살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냥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막 그 난간에 두 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면 나 지옥이지, 복음 아는 내가 진짜 소망 없구나 나는, 막 이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천장을 바라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만 바라봤던, 그러면서 주님께 불평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게

선교면 내가 선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저는 선교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실패의 시간이죠. 절망과 실패의 시간. 이제 그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주신 거죠. 어떻게 딸을 키운 거냐.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초지종도 모르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으니까 아 그렇게 딸이 살고 있구나를 2년 반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정말 은혜였던 게 저희 부모님도 이젠 어디를 선교지를 나가야 되냐 정하던 때에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파라과이로 오라고 전화를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라과이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3년이 됐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파라과이로 오게 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들을 했는데 저의 이 모습은 정말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이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냥 선교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내가 무슨 선교사야.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라는 감정적으로 결론을 낸 거죠. 저의 상태로. 그런 이제 시간들을 지나다가 5년이 이제 지나서 한 미국에서 선교팀이 왔었어요. 단기 선교팀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23장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영아, 나는 대단한 우영이, 능력 있는 우영이, 말 잘하는 우영이로 원치 않아. 내 마음 아는 딱 그 한 사람이 필요해. 내 마음 알아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고백을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쓰러져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영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라는 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천명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그냥 아멘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막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하는 사역으로.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또 찬양이었어요.

제가 결혼은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총 8명입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남편, 저희 7살짜리 아들, 그리고 가정 위탁하고 있는 3명의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난 거는 이제 제가 그 실패 시간을 겪고 코로네 오비에도라는 도시로 이렇게 왔을 때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오기 2년 전부터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화를 봤는데 한국 여자가 너무 예쁜 거죠. 파라과이 현지인입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랑 되게 괜찮은 분이랑 결혼할 줄 알았대요. 근데 현지인이랑 결혼해서 참 의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3살 연하예요. 제 남편은 21살 때, 네, 그리고 저는 24살 때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청소년 장학사역이에요. 장학사역이 이제 다른 사역이 아니라 총 7명의 아이들을 장학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학교로 옮겨주는 장학이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졸업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희한해요. 트럭이 다 올라타가지고 민낯이 여자들은 남자들 우통 벗고 짧은 반바지 입고 레게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며 술 마시면서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게 졸업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미션스쿨이거든요. 지금 보내는 베델 학교가 그걸 안 해요. 그 학교로 옮겨주는 이제 장학을 하고 있어요. 장학 이제 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비에서 그냥 주는 거죠. 그 7명 중에서 3명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다 각각의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오게 된 첫 번째 아이는 이제 미르나 엄마가 없이 살았어요. 13살 때 핏불 계열의 개가 목을 물려고 했는데 턱을 물린 거죠. 그리고 등을 긁히고 근데 아이를 완전 방치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병원을 데려갔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딱 열어주셨어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이제 다이아나. 공부를 참 잘하고 성품이 참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 아이는 이제 마테오, 청년이 돼서 왔어요. 그 가정은 8명이거든요, 식구가. 그 빈민촌에서도 가장 못 사는 그런 집이에요. 졸업을 하고 이제 아이한테 남은 삶이 그냥 풀 자르고 밖에서 빵 팔고 이런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오게 돼서 그 세 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게 됐고요. 장인 사역은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15가정을 섬기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바꿔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한 공로가 없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머, 너무 대단하셔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어머, 14년 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단할 거가 하나도 없는, 저에게서 자랑할 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제 되어지는 사역들 가운데서도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걸음을 이렇게 들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저는 대단하다고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게 나의 간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요즘 제 찬양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았던 거는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참 좋아해요. 참 들이대고 소심한 성격인데 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 가운데에서 왜 갑자기 울컥하죠?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런 게 너무 그냥 행복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기도의 동맹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한국에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일들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송우영 선교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했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계속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사랑이 들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0: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학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홍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월포드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월포드는 성경 말씀과 자신이 지은 시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861년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시에 Sweet Hour, 곧 달콤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곡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선율은 곡 전체를 이끄는 중심 선율이자 근심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 머물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에서는 첫 구절과 닮은 선율이 다시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다시 해결하지 못한 일과 걱정거리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그 근심 속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이 구절을 향해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차츰 고조되는 선율에는 오랫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구절에 이르면 처음에 중심 선율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된 노래가 세상의 근심과 간절한 소원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원문 가사도 각 절의 처음과 마지막에 Sweet Hour of Prayer를 반복합니다.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다시 같은 말을 부르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노래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와 선율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근심과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 속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시간이 다시 불러모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지고 뒤엉킨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바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구절에 잠시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못한 소원은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이고 아직 말이 되지 못한 근심과 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네, 이열치열 불이야 성령의 불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송우영 선교사님의 삶의 간증 나눠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출장 마치고 사무실 복귀해요. 은혜로운 간증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 그래요.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저의 기도가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과의 은밀한 참된 대화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런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한 말씀 받지 않으셨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고 또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필사 콘서트 진행이 됩니다. 송정제일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신청하십시오.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세상은 약점을 숨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혹시 여러분 삶에도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또 하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목장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웁시다.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요, 선한 목자가 이끌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뭇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자신을 정의해 버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유를 위할 때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이보다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양을 알고 있고 양들도 나를 알고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절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에

0: 대한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1: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0: 구약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언급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침내 메시아로 오셨고 정말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또 양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알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도 서로가 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역사적으로 그분은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교회에 선파했습니다. 뿐입니까? 또 사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자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꾸 알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는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것들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압시다. 교회는 목장입니다. 교회는 목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목장, 우리 교회를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양들이 가득한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은 목장의 주인으로 계시다고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포악하고 난폭한 폭군이고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교회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의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요.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우리의 피로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왜 울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이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자녀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좋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하란에 가면 인생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깝깝이 죽겠잖아요. 그러다 베델에서 저녁이 되어서 잠이 들게 돼요.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롱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밝고 선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에게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디서 왔는지 새로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1993년 미국의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폴 에이징거가 있어요. 이 폴 에이징거가 남자 골프 대회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얼른 내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제 겨우 정상에 올랐는데 그 꿈꾸던 것 드디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1993년이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의학이 떨어질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지만 이 폴 에이징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려움,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폴 에이징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또 암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봐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 뒤에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칠흑 같은 암흑과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참 목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셔야 돼요. 그분이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닥칠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목장의 주인,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인공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냥 나는 얼굴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어제 서울 결혼식 갔는데 목사님 결혼식에 축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축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새 가정이 축복을 받고 시작하겠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에 나도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도 다 하얗고 또 신부도 메이크업에서 너무 예쁘고 하얗고 신랑도 너무 예쁘고 하얗고 그냥 너무 멋진데 거기서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시커먼 얼굴이 나오니까 나는 왜 이럴까? 예. 식전에 잠깐 뭐 좀 막 급하게 했는데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고 소개했으면 얼굴이 하얗고 은혜가 철철 넘치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내가 대단히 미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놨다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만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생을 살아야 돼요. 그거죠. 내 자신이 튀어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에 행복한 목장을 만들려면요 스스로가 목장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싹꾼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싹꾼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나 싹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싹꾼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을 놔두고. 그런데 싹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싹꾼 목자가 지키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밖에서 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들어와요. 그걸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한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좋은 목장으로 만들고 좋은 교회로 만들려면 이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올 때에 목장을 헐려는 여우가 들어올 때 힘을 합해서 막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내야 돼요. 그게 목장을 지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TV 그 동물의 그 세계 이렇게 방영돼서 보잖아요. 그러면 암사자 한 마리가 탁 줄무늬 있는 말이 뭐지요? 얼룩말. 얼룩말을 탁 노리다가 한 마리 딱 잡아서 뭅니다.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잡히는 순간 다른 얼룩말들이 가만히 한 100마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 한 마리가 죽겠다고 막 하면서 사자는 그런 물어요. 온몸으로 등치는 얼룩말이 더 크니까 얼룩말이 사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물려있어요. 뒷발로 막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밟혀요. 등치가 크니까 그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가. 그런데 살아보려고 예의를 쓰지만 목을 물고 있는 사자가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뭡니까? 거기 100마리가 넘는 다른 얼룩말들이 여기서 저 들어누워 있는 사자에게 한 마리만 와서 뒷발로 밟아주면 사자가 도망갈 건데 그 100마리가 넘는 얼룩말들이 한 마리도 나서주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와 답답하죠.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가 달려들어오면 사자가 당장에 목을 놓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아 짐승들은 저래서 짐승이구나. 자기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안도하고 있겠죠. 아 오늘 내가 안 잡혀서 너무 다행이다 안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목장을 만드는 거는요 좋은 목장은 스스로가 지켜가는 거예요. 좋은 목장은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 이 좋은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밖에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짓된 교리를 교회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 공동된 목표를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단합을 깨뜨립니다. 양떼들 사이에 섞여서 이간질시키고 불순종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목자와 양들 간에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어냅니다. 못된 여우가 행복한 농장을 헐어내는 거예요. 못된 이리가 행복한 농장을 헐어내는 거예요. 좋은 목장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우리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켜야 해요. 여러분 눈만 껌뻑껌뻑 뜨고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룩말 같은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 이게 아닙니다 할 때는 아닙니다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인간적인 정보다도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행복하고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를 한 입 물어가든지 말든지 껌뻑껌뻑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이나 여우가 좋은 행복한 목장을 헐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서 행복한 목장을 만들어가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에서도 행복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 스스로가 좋은 목장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다녀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가 돼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접니다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분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내셔야 돼요. 내가 5명, 6명, 10명을 감동시키면서 정말로 이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내야 돼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외부에서 와서 목장, 좋은 목장을 하려는 이리와 요구가 있지만 내부에서도 내가 이 목장을 행복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인은요, 손님은 가서 그랬습니다. 아, 왜 제가 저렇게 더러워. 아, 저기 좀 닦지 저렇게 진짜. 아, 저렇게 저런 걸 왜 저것다 놔두고. 이건 누구냐? 손님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 의식은요, 손님이 오면 막 감춰요. 감추고 이것도 감추고, 아이고 속옷이 왜 이렇게 침대 위에 있지, 막 감추고 어디도 감추고 어딘가 소파 밑에 집어넣고 막 감춰요. 주인은 감춰요. 근데 손님은 찾아내요. 뭐 저기도 더럽고 뭐 저기도 더럽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러나 주인 의식은 우리 온 성도가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닦고 쓸고 더러운 거 있으면 치워내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러냐고 긁어파는 게 아니고 내가 감추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치유하고, 주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그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헌신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놔두고 방에 가서 종이 한 장을 썼고 왔어요. 그 종이에 보니까 위임장 이렇게 썼어요. 그 위임장 밑에 내용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날짜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열심은요, 내킬 때만 하는 게 열심입니다. 헌신은요,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열심이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헌신으로 삽니까? 열심으로 삽니까? 헌신이죠. 저거 미워 죽겠어도 그냥 밥 차려줘야 돼. 아들 저거 미워 죽겠어도 돈 달라면 돈 줘야 돼. 부모님은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킬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헌신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킬 때만 하는 열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헌신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위임장을 들고 와서, 자,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이름 쓰고 사인하십시오. 날짜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사인은 합니다. 근데 날짜는 안 적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헌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날짜를 안 적은다니까요? 날짜를 안 적어. 언젠가는 나도 헌신할 겁니다. 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오늘부터 헌신하겠다고 날짜는 적습니다. 근데 사인은 안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게 내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쑥 목사님이 내밉니다. 당신이 여기에다 오늘 날짜를 쓰시고 당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킬 때만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목장을 만드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행복한 목장을 만들려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의 목장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가 해야 할 복음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내 우리에 안 들어온 다른 양도 있고 나는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한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스스로 나가 내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돋보자락 휘달리면서 1904년 이전에 팔자걸음하면서 에헴 하고 양반같이 가쓰고 그러고 살던 우리한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만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내 생명을 많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 주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 알죠? 허영이라는 말. 미꾸라지 먹고 용트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먹고 용트름 한다. 이건 무슨 허영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는 미꾸라지 먹었는데 트름은 용트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허영하면은 여자들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여자들의 허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좋은 옷 좀 사 입고 싶고 백화점이나 가서 쇼핑 좀 막 하고 싶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백 좀 들고 싶고 그 정도가 여자들의 허영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의 허영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 집 좀 잘 먹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잘 먹고 살아보려고 수많은 나라의 생명들을 전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의 허영심은요 엄청납니다. 근데요 이 허영심이라는 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얘기해요.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허영이라는 말은요 베인글로리라 그래요. 베인글로리. 근데 이 글로리는 영광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영광이에요. 이 베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empty,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 헛것 영광이에요. 거짓된 영광. 베인글로리.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이라는 건 거짓된 영광이라. 우리가 그 거짓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 권세 많이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고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고 주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돈도 많은 사람이고 힘도 쓸 줄 아는 사람인데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내 이름 석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베인 영광이에요. 베인 글로리에요. 없어요. 이게 뭐냐? 너 왜 아무것도 없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허영, 거짓된 영광, 이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베인글로리들을 버려야 돼요. 그 허영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 거짓된 영광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시간을 좀 버려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내 물질을 좀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내 것을 좀, 내 열정을 좀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고 뭔가 우리 스스로가 좀 버려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확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그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금방 청소해놓으면 또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오죠.

0: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짜증을 낼 집이 있다는 사실. 아, 우리는 집이 있구나.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뭐냐고 화가 확 올라왔어요. 생각하세요. 내가 지난 겨울 따뜻하게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다 모여보라고 성질이 확 내잖아요. 나는 시원하게 살았구나. 감사할 게 훨씬 많죠. 내가 가진 게 훨씬 많아요. 누군가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어서 정말 귀가 아픕니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들을 귀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하고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직장이 있다는 소리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합시다. 그리고 조금 베인글로리, 허영에 쌓이지 말고, 거짓된 영광에 쌓이지 말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진짜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좀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소망의 기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능력도 결국 주님이라는 뿌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삶을 끌어가려는 조급함 그리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가만히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마음을 깊이 새기며 내 뜻을 내려놓고 또 주님께 붙어있음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 꼭 붙어있으면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임칠로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4일 11시 강원, 평창평지, 인제평지, 인제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 동북구, 세종, 세종북구, 인천, 인천영종, 인천남부, 전남, 목포, 제주, 제주시 중산간, 서귀포시 서구,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속삭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또 그분의 음성으로 힘을 입으면서 오늘 하루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고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다해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을 건데, 다 그냥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폭염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방송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여러 가지 단기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 간에, 지체들 간에 오해가 있다면 풀리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는 복된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꼬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772번님. 저의 아내의 조순자 권사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매주 화목토 투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지금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요양병원으로 가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모든 일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몸에 아픈 곳이 많은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조순자 권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조순자 권사님 당뇨합병증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이나 투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관절 수술로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뼈와 신장 모두 다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9772번님도 아픈 곳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아프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오니, 하나님,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0: 아멘.
1: 요한 라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 섬기는 귀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347번님.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문제로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 갈등의 시간을 정리해 주시고 협의를 통해 가정에 화목함과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른 회복돼서 정말 참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의 재물들 가능하다면 공정하게 잘 분배되게 해주시고, 혹시 지나친 욕심들이 있다면 그 욕심이 절제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1: 아멘.
0: 양보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의 작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생각하며 하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고 더하여 줄 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평안케 하시고,
1: 아멘.
0: 샬롬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5662번님. 우리 동산교회 청소년부가 일본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지치지 않고 잘 선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이 현장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0: 지금 너무나 덥고 습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고 습도도 매우 높을 것인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칠 수 있는 상황인 줄 아십니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전도와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부르셔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일본 선교사님,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단기 선교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시간,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빛거울 광영교회 박이상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어려운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어주셔서 위로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안성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은혜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813번님,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생신이셨지만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이 힘드신 상황인데요.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7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며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73세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생신이셨지만 생신 때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출석도 교회 출석도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외로운 삶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귀한 자녀들로 인해 또 교회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는 우리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크리스찬 기업을 목표로 달리는 나날들, 매출은 오르지만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가 몇 달째 계속돼 대출을 하고 있고 대출도 제한이 많아 그 또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 환경이 좋지 않은 것 또한 핑계인 줄은 알지만 아, 요즘은 모든 일들이 조금 벅찰 때가 있네요. 오늘도 업무 시작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비전이 있으셨을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은 지침과 벅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자체가 비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굳게 믿으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크리스찬 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르지만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의 기업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 또 기도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르며 세워주신 하나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업이 많은 가정들을 먹여 살리는 가정, 성경의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나가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2817번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0: 아델의 결혼 상대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고 인성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또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8일에 검사하고 13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아픈 것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2817번님께서 아들과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결혼 상대자, 아들의 결혼 상대자가 준비되고 인성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8일 날 검사하고 13일 날 좋은 결과 나오기를,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기간 전에도 주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큰 처방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결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1539번님. 인천에 살고 계신 이경선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섬기시는 햇빛교회에 출석하여 등록하고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구원함을 받아 6남매의 큰형, 큰오빠로서의 역할을 다해 동생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선님, 이 기도 제목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꿈꾸면서 이웃을,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일꾼 되시길 원하면서 우리 1539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천에 계신 이경선 아버님, 또 햇빛교회 출석해서 무릎으로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남마의 큰형 큰오빠입니다. 하나님, 이 경사님이 변화되면 동생들에게도, 동생 가정들에게도, 또 그 자녀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생명구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이영선님이 변화되어서 전도자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멜. 다음은 9405번님. 동생이 다가오는 28일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전라도 화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수술한 곳에 더 이상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후로는 뇌종양으로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생의 환부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우정님이 28일 날 감마나이프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화순에 있는 병원에서 잘 수술받게 해주시고 이 좀 좋은 이 치료법을 통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고 이후로는 뇌종양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조준하여 주시고 실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암세포 없이 말끔하게 제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9215번님.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며느리도 함께 꼭 승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면서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들이 우리 직장에서 정직원이 되기를, 또 며느리도 승진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굳세져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또 새로운 자녀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이 귀한 부모님의 따뜻한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올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소망들, 소원들

0: 다 꺼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아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빛고울 광양교회 박이상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머물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를 지내고 있고 이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경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인격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돈을,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축복,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과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친소를 더럽히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그 돈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도 함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 물질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있는 바가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저희들은 국민학교였지요. 그때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육성회비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육성회비 통지를 주면 제가 그걸 받고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내지?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육성회비 통지가 나오면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그거 붙들고 막 고민하고 육성회비 통지도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랬다가 그 육성회비도 내지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교실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채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게 물질이 좀 적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가뭄에 시달립니다. 엘리야도 저 그리 시냇가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숨어 살았지만 거기도 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 이세벨의 그 황후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있어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양식과 물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을 그 먹을 것 없는 물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트려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이 마지막 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만나로, 영적 생수로 채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0: 기둥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0: 함께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천 명이 말씀과 성령 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0: 경기도 파주 오산이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18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중화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 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 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복음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 장비 확충과 라오스 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기간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지속가능한 봉사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예술로 전하는 전시회와 찬양기도회를 개최합니다. AD 갤러리가 기획한 이번 빛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권용래, 전찬훈, 손용수, 이혜민, 전지현 등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빛의 미학을 다채롭게 연출합니다. 개막 당일인 오는 8월 5일 오후 6시에는 소망갤러리에서 빛을 주제로 한 찬양기도회가 함께 열립니다. 이기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담당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대금 김승우, 가야금 오정희, 바리톤 김성일, 중창단 라르고와 재소자 협연이 포함된 아노 도미니 찬양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빛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수기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두 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 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들이 많았고 방송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

김성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던 의인 욥의 신앙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이 마주했던 극심한 고난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간 위대한 신앙의 서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혹독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마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그 자신조차 온몸에 종기가 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부당한 비극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그 절망의 땅바닥에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위대한 예배를 올렸습니다.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내게 모든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든든한 고백은 사탄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순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환란

하나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까닭없는 시련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는 포항의 효자동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마트도 다니고요. 학교 급식 납품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온종일 다니다 보면 항상 뭐 라디오 듣고.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 몰랐는데요. 그냥 극동 방송을 듣면서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잖아요. 말씀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제 영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태훈 집사님을 만납니다.
1: 포항의 효자동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박성민 목사님과 인수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와 목사님의 부르심이 기도 사역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안학교를 열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애들 소망이 또 소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요.
2: 김 집사님의 밝은 목소리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김 집사님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고 근데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3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쯤인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또 그게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2: 13년 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병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당신 품으로 김태훈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1: 2017년도에 제가 간암을 판정받았거든요. 그때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했고 그때 간절히 찾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간암 수술을 하고 판정받고 그저 한 20일 정도 만에 수술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한없이 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그때 좀 묵상할 때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전이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큰 병원이었는데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폐 전이암이 염증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감격을 진짜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고요.
2: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0: 꽂힐 질병이 전혀 없네.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김태훈 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제가 운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으로 뭘 들을 게 없나 해서 찾았던 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된 것도 그때 시점에 아마 지사가 개국한다고 개국 특별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포항 극동방송도 후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마음은 그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초심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지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아니라도 여기를 한번 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0: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의 보람과 기쁨을 김태훈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늘 하는 사역을 보면 저 북한에 라디오도 보내주고 전파도 송출하고 또 많은 이렇게 탈북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접했을 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 데도 많이 힘을 쓰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걸 잘 할 수 없는데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아들이 고2인데 지금 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북한 경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쯤 또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극동방송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후원을 했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은 후원으로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0: 오늘 극동방송을 이 복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전파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0: 사랑하는 한정숙 집사에게, 아, 여보 고마워요.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또 저를 또 복음으로 구원받게 또 전도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또 우리, 또 믿음의 또 우리 한정숙 집사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 김동률, 사랑하는 아들, 지금도 언제나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언제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맙다, 아들.
1: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 이어 김태훈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기도의 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망, 또 예배의 열망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도 또 항상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태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무더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곳곳에서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기온까지 오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구비할 수도 없죠. 이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몸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더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함께해 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사역자 지선님의 찬송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병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고향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 출석 인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요즘 게으름 피운 것을 회개하면서, 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 기도도 너무 귀하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에어컨을 튼 보다 시원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모두에게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죠.

정말 비싸잖아요. 특히 북녘당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유행이 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건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많은 주민들의 에어컨을, 뭐 선풍기를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무더위에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저는 너무 이 습하고 덥고 답답한 게 정말 힘든데 북녘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무더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다음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 날씨를 청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남과 북의 이 최저기온만 해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최고기온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도 기온의 차이가 날씨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한반도 땅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까요?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첫눈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해보면서 저도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지역들과는 참 다른 곳이라고 해요. 서울, 평양, 삼지연, 강릉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오늘은 보기가 4개죠. 저는 첫눈 오는 날 언젠가 정말 여기서 이 첫눈을 맞으면서 그 첫눈 오는 그 시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송 올려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시간, 첫 번째 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지,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정답은 3번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백두산 인근의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다고 해요. 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그 선선한 날씨를 즐길 때쯤 9월 말이나 10월 무렵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눈이 내린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을 한창 지났던 시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도 백두산에서 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첫눈이 내리는 삼지연에서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 링크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대체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라고만 내도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이것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우리가 통일 배우기라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함께하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상식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에는 남한 땅도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여름에 가장 높은 기온인 이곳은 어디일지.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선물 소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은 신의주, 대구, 원산, 부산 가운데 정답은 2번 대구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죠. 첫 번째 문제였던 가장 그 첫눈이 먼저 오는 지역 삼지연처럼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아서 첫눈이 이른 시기에 오는 삼지연처럼 대구도 지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대구에서도 출석 인사를 덜어주셨는데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또 대구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이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지역을 적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샵1069번으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하고요.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삼지연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선선하려나? 상당히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연이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는 곳은 물론 아니겠죠.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언젠가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왔다 갔다 동서남북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지면 이 여름날 우리의 피서지가 해외가 아닌 북한의 삼지연이나 뭐 곳곳, 개마고원이나 그런 곳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다가 얼마나 또 아름답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북녘 땅의 그 아름다운 곳곳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작은 것부터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녘 땅의 삼지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OFD의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월포드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월포드는 성경 말씀과 자신이 지은 시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861년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시에 Sweet Hour, 곧 달콤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곡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선율은 곡 전체를 이끄는 중심 선율이자 근심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 머물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에서는 첫 구절과 닮은 선율이 다시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다시 해결하지 못한 일과 걱정거리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그 근심 속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이 구절을 향해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차츰 고조되는 선율에는 오랫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구절에 이르면 처음에 중심 선율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된 노래가 세상의 근심과 간절한 소원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원문 가사도 각 절의 처음과 마지막에 Sweet Hour of Prayer를 반복합니다.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다시 같은 말을 부르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노래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와 선율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근심과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 속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시간이 다시 불러모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지고 뒤엉킨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바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구절에 잠시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못한 소원은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이고 아직 말이 되지 못한 근심과 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0: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합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그렸는데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이 수건으로 싸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은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고요.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갖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그 줄은 소망의 줄이고요.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힘내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서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31편의 70인역에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산 발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를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인 24절에서 26절의 배경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가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이 그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그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숨은 함정, 친구들의 배신, 내적 갈등과 혼란, 생명의 위협과 박해, 자신에 대한 음모와 거짓말, 포위당하는 경험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 한정해서 보아야 될 분명한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시편 31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비탄과 탄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시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은 탄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주석가가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끊임없이 탄식과 감사를 오갑니다. 이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무언가 멋지게 쓰려고 인위적으로 꾸민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전하고파도 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의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추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1: 와우 와우.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0: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1: 네, 너무너무 더워요. 아, 저는 주로 예.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0: 아이고.
1: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0: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플, 휴대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이제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알죠.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립니다. 꽁트 끝나고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엔 항상 객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아쿠아리움.
0: 아쿠아리움. 자.
1: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1: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야. 모세 역할.
0: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1: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아.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자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차선보다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3: 맡겨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2: 여러분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지수.
4: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치지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우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많이 좋아지고
0: 아,
1: 있어요.
0: 우리 전문가 아.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1: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제. 와
0: 그래요? 아 나 몰랐는데 아 기분 좋네.
1: 재력이 아니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0: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진. 아. 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에 와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보내는지 또 누가 늦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1: 네.
0: 모세가 모세.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아하. 모세 노래. 네. 아하.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아하.

0: 시와 그림 모세의 노래. 오늘 모세는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네. 문제만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네.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1: 네네네.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네.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네.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드리겠네요.
0: 아니.
2: 아니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0: 그러니까,
2: 있어요.
0: 자,
2: 처음 태어나서 야, 처음
0: 그렇죠.
2: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0: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2: 네,
0: 하는데 이제
2: 이름입니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보기 네. 들어갑니다.
0: 네.
2: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1: 나무해.
0: 자, 보기 5번
2: 바다
0: 너무
2: 이름이에요.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2: 너무해.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줬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네.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2: 네.
0: 정답을 샵 1069 우물정 1069.
2: 흥해는 네. 그 어렸을 때 네, 네. 애기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2: 흥해, 흥해.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0: 그러니까,
2: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럼 뭘까?
0: 안 되겠다. 네.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 이거 정답을 다 알려주실 것 같은데.
2: 이러다가 다 바로 나와버리겠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 하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홍해. 홍해. 홍해. 네.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네.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비도 하나님 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보면서.
3: 홍해를 보면서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인생도 예. 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죠. 꼭 네. 열어주십니다. 네네.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을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지는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

0: 인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1: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예.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2: 어디신데요?
0: 극동방송 새끼라.
2: 아.
0: 문자 주잖아요. 문자. 그렇죠?
2: 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2: 아, 내렸어요.
0: 내렸어요.
2: 네.
0: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2: 예, 걸어가고 있어요.
0: 어디세요? 지역은요?
2: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0: 예.
2: 잠깐 인천 언니네 와가지고.
0: 인천 언니네 왔어요.
2: 네.
0: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2: 예.
0: 찬양을 어떻게 함께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 방송을 아, 듣는다는 얘기예요?
2: CBS 들어요. 전주 방송.
0: CBS. 근데 여기는 네. 극동 방송인데.
2: 그래도
1: 잘하셨어요.
0: 극동 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2: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아, 원래 아,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네. 보낸 거군요.
2: 예.
0: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2: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0: 네네.
2: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0: 네, 네네.
2: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0: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2: 맞아요.
0: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2: 네.
0: 아까 뭐 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2: 아.
0: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1: 네.
0: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2: 아 저희 내자매 같이 있어요
0: 내자매 같이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2: 큰 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0: 큰 언니만 안 다니고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 저 안 받아도 되나요?
0: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2: 아.
0: 자, 먼저 골라보세요.
2: 그럼 유산균 할까요?
0: 유산균. 언니들하고 네.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2: 아니요.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 좀 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2: 네.
0: 그쵸?
2: 네. 자,
0: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0: 그러니까.
1: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0: 따라서.
1: 여보세요?
0: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2: 네.
1: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0: 아,
2: 알겠죠?
0: 예.
2: 전주 가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0: 예.
2: 예, 고맙습니다.
0: 예.
2: 자.
3: 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1: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1: 네.
2: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자, 이번에는, 무교. 무교 한번 해봐야죠. 야,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1: 7048 끝번호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자. 고객님 전화번호
2: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1: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인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2: 자, 무교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1: 네, 무교.
2: 네.
4: 아, 오늘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2: 아이고.
1: 아이고. 아쉽네.
2: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네. 자, 네. 한 번 더.
2: 이게 해봐야 돼. 이거는.
1: 네.
2: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보이스 피싱으로.
1: 이게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건.
2: 아, 이거.
1: 네.
2: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예,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 네.
2: 여기
5: 감사합니다.
2: 극동 방송이에요. 네. 극동 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아유, 아, 네.
2: 그래도 이번에 딱 받아 주셨네요.
5: 네.
2: 운전 중 아니시죠?
5: 아니고요.
2: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2: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2: 딸 옆에 있어요?
5: 네, 딸이 옆에 있는데
2: 네.
5: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1: 아, 쑥스럽다고 엄마 보고 엄마가 받아, 엄마가 받아 그랬구나.
2: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2: 오, 같이 아까 같이 딸하고 방송 듣고 있어. 예?
5: 네, 같이 보내고
2: 예.
5: 그 막내 동생이 추천을
2: 예.
5: 해 줘서
2: 예.
5: 답은 이렇게 국정 방송 듣다가 같이 둘 다 같이 보냈어요.
1: 아,
2: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5: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2: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5: 예, 네, 저는 하고 있고.
2: 예.
5: 네.
2: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5: 네네.
2: 혹시
5: 둘 다
2: 무교.
5: 네네.
2: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5: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2: 예.
5: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2: 예예. 예.
5: 네, 지금 그렇게
2: 같이
5: 올렸어요.
2: 듣다가
5: 네, 같이 듣다가
2: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5: 여기 원주입니다.
2: 강원도 원주.
5: 네네.
2: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5: 공무원이에요.
2: 공무원이세요? 우리 네.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5: 네, 잠시만요.
2: 예예예. 예.
1: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받아달라고. 예,
2: 예.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1: 알아, 이름도
2: 여보세요?
1: 안 물어보고.
2: 아, 바꿨네. 여보세요?
6: 네, 안녕.
2: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0: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네.
0: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1: 네.
0: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1: 네.
0: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1: 엄마가 알려줬어요.
0: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1: 네.
0: 한 번도?
1: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0: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2: 어릴 때.
0: 그렇구나. 네.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네.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 아, 네네.
0: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일단은 자,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네.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3: 엄마까지?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1: 화장품하고 엄마 뭐 할 거예요?
0: 본인은 화장품.
2: 쭈꾸미는 뭔가요?
0: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3: 자, 엄마는 쭈꾸미. 드시는 겁니다. 피부 양보하는 건 아니고 네. 드시는 겁니다.
0: 그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네. 네.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네. 따님.
1: 화장품.
0: 네, 따님은 화장품. 따님은 화장품이고.
3: 엄마는? 쭈꾸미?
0: 엄마는 쭈꾸미. 네.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2: 네네.
0: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한번 네.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2: 네, 잠깐 할게요.
3: 네, 감사해요. 네. 절 따라서 한번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 주셨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따님.
1: 네.
0: 이게 전국 방송인데
1: 네.
0: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1: 네.
0: 응?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1: 네.
0: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네. 때만 가봤잖아요.
1: 네.
0: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네.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네.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1: 알겠습니다.
4: 아유. 박수. 와.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3: 엄마가 제일 좋아하네.
0: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 분 또 있다고 했잖아요.
2: 네네.
0: 그 딸도 무교라고 했죠?
2: 네.
0: 그러면은 그 딸 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3: 아 그래 이건.
0: 네.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2: 딸 커피 잘 먹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3: 오늘 얘기하면서 커피 주면서 네. 딸도 같이 그러니까 가자고 엄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엄마는 쭈꾸미. 엄마 맛있게
3: 얼굴에
0: 해보시고.
3: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0: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0: 따님 극동 방송 꼭 들어요.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2: 알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3: 아이고, 감사해요.

0: 대단하네.
1: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아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0: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1: 이
0: 왔어요.
1: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9367. 네, 우리 PD님 기도하면서 고른 번호입니다. 네. 9367.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입니다.
1: 9367. 방학 중에서도 좀 이른 시간에 주신 네. 분인데, 새싹.
2: 아, 네,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그래서요.
1: 아유, 그럼 네. 저희가 이따가 조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일반 네. 전화 꼭 받아주세요.
2: 네. 예.
1: 아, 남자분.
0: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빨리 다른 번 한번 그렇죠. 눌러볼 그러니까요.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말씀해 오.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1: 이분 이따가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이분도.
0: 네. 네.
1: 이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네. 이분.
0: 5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자, 또 기대됩니다. 5222. 5222. 이분도 처음으로.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까 홍해 방학 주신 분 맞죠?
3: 아, 예.
1: 본인 방학 맞으세요?
3: 예.
1: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3: 한 25년.
0: 25년.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3: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 나가기 시작했어요?
3: 지난 주하고 지난 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1: 진짜?
0: 가셨습니까?
1: 그러면 방학 끝낸 건데.
0: 아, 계약이네, 계약.
1: 그니까.
3: 아직, 그런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1: 예.
3: 모친이 이제, 그 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1: 아, 어머니가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와, 네, 죽기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3: 예예.
0: 어머니 생존에 계시고요?
3: 예, 아직 계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3: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1: 김천.
3: 예.
1: 김천. 예.
3: 경북 김천.
1: 경북 김천. 근데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1: 예.
3: 오면서 그냥 들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1: 오늘 지금 처음 맞춰진 거예요?
3: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1: 예예예예예
3: 교회 앉아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 있더라고.
1: 예예. 예, 예.
3: 그래서 아까 들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예예. 예.
3: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보내봤습니다.
1: 아, 선물 성경책.
3: 예,
1: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없는데 제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3: 아닙니다.
1: 성경책은 어떻게든 드리고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3: 아니요. 그러고는 선물은 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3: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좋으면 좋겠는데.
1: 에?
3: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0: 어른들 드실 만한 거 추천.
1: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3: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0: 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1: 묵 좋아하시겠다. 묵.
0: 네.
1: 도토리묵.
3: 예, 묵. 네. 예,
1: 도토리묵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또 뭐 하나 또 드릴게요.
3: 아, 예. 그럼 저는 게 않습니다.
1: 예.
0: 그래도 하나 더.
1: 네, 하나 더.
3: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른들 뭐, 그거 뭐, 주시면 됩니다.
1: 제가 그러면은, 견과 세트. 견과 아니, 세트 드릴게요.
3: 예. 제가 한 대 더 받으면 다른 사람도 적게 받잖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충분히 그렇게는 저희가
0: 모든
1: 여유를
0: 분에게
1: 해놨습니다.
0: 다 나눠드려요. 무교, 방학분들은 네. 전부 나눠드립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우리 방학생 52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3: 아.
1: 근데 오늘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0: 와.
1: 예?
3: 아, 벌써 지난 주에 교회를 갔는데.
1: 예.
3: 목사님 그 주보에 마지막에.
1: 네.
3: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1: 찬송. 예예.
3: 오 신실하신 주.

0: 예.
1: 그 일에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0: 예.
1: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우, 그거를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크긴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와. 야, 어떻게 25년 만에 가셨는데.
2: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0: 네네.
2: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0: 와, 우리 오이버님 그
1: 30년?
0: 예, 어머니 네.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2: 네.
0: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1: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 고치니
0: 예. 앞으로 이제
1: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0: 예.
1: 네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안다고
0: 예.
1: 네가 교회 가서 갖고 꼬라져갖고 하나님한테 씻어야지
0: 그러니까
1: 이걸로
2: 어머니가 참 신실하시고 예. 참 아, 바로 잘 알고 계시네.
1: 들린다
0: 예.
1: 말씀하시니까
0: 어.
1: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가다 싶어갖고 예. 30년 됐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노인데 그 한 30년 됐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참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흐려나더라고요.
0: 그랬구나. 예.
2: 간증이네.
1: 뭐 할 정도로 눈물이
0: 자 우리 5252번님 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전화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
0: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2: 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 진짜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네. 야. 감사합니다.
0: 이 오신실하신 주.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번 좀 더 해보려고.
2: 오, 더 해보려고요?
0: 네.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2: 네.
0: 이제
2: 네.
0: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2: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 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0: 자, 6160.
3: 연결이 되지 않아.
2: 에헤이.
0: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 한 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네, 복음 맞아요. 전하고 싶으셔서.
4: 아, 지금 얼마나
2: 네.
4: 바삐.
0: 네. 네. 방학생이 많아서요?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5: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이에요.
5: 아, 안녕하세요.
0: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5: 아,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5: 네?
0: 몇 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5: 아, 지금 1년 정도.
0: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5: 네. 여긴 부천이고요.
0: 부천.
5: 네.
0: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0: 같이 듣다가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5: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0: 아,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방송도 네.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5: 네. 네네.
0: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권사님. 하셨던 분이고?
5: 네.
0: 권사님이셨고?
5: 아, 네네.
0: 아,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 것 같네요.
5: 그런 것 같아요.
2: 지혜로운 남편?
0: 네. 네.
5: 지혜롭고 성실한 남편이에요.
0: 그러니까. 아,
2: 축복입니다.
0: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2: 네. 네.
0: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 네, 네.
2: 네,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5: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5: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5: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5: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3: 아멘.
1: 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0: 전혀 몰랐어요.
2: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0: 네네네.
2: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0: 감사합니다.
2: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2: 아유, 와. 와.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네.
2: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5: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겠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수고하여 얻은 물품이 네 것이 되며 스바의 키 큰 사람들이 너에게로 와서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묶여와서 네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한결같이 모욕을 당하며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두운 곳에서 내 말을 감추지 않았고 야곱 자손에게 헛되이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피해온 사람들아 다 함께 모여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한다. 그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 너희는 모여서 함께 의논해 보아라. 누가 오래전에 이 일을 일러주었느냐? 누가 옛날에 이 일을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맹세는 참되며 내가 한 말은 바뀌지 않는다. 내 맹세는 이러하다. 곧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나를 따르기로 약속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의와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고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화를 냈던 사람이 다 죽게 돌아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바빌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은 실어 날라야 할 무거운 짐이며 짐승들을 지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헛된 신들이 모두 고꾸라졌다. 그들은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포로처럼 끌려간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금을 많이 가진 사람, 은을 저울에 다는 사람이 금 세공인을 고용하여 그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다. 그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어다가 우상을 둘 곳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이 일을 생각하여라.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내가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불렀다. 그가 먼 나라에서 독수리처럼 올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이루겠고 내가 계획한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고집센 백성아, 의로운 길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멀지 않은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다. 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시온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바빌론 성아,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바빌로니아 백성아, 땅 위에 앉아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통치자가 아니다. 너희가 다시는 곱거나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맷돌을 가져와 곡식을 갈아라. 너희 너울을 걷어올리고 멋진 치마를 벗어라.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희의 벗은 몸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춰질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아, 어둠 속에 앉아 잠잠히 있어라. 내가 다시는 민족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게 속한 백성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여왕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 네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이제 들어보아라. 너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세상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칠 것이니 네가 자녀와 남편을 잃을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것이며 너의 온갖 마술과 속임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극동방송을 검색해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극동방송 채널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월포드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월포드는 성경 말씀과 자신이 지은 시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861년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시에 Sweet Hour, 곧 달콤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곡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선율은 곡 전체를 이끄는 중심 선율이자 근심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 머물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에서는 첫 구절과 닮은 선율이 다시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다시 해결하지 못한 일과 걱정거리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그 근심 속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이 구절을 향해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차츰 고조되는 선율에는 오랫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구절에 이르면 처음에 중심 선율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된 노래가 세상의 근심과 간절한 소원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0: 영어 원문 가사도 각 절의 처음과 마지막에 Sweet Hour of Prayer를 반복합니다.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여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다시 같은 말을 부르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노래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와 선율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근심과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 속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시간이 다시 불러모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지고 뒤엉킨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바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구절에 잠시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못한 소원은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이고 아직 말이 되지 못한 근심과 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성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어느 때에 무엇을 믿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그곳에 더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나흘이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때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2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고백해요. 하나는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될 것인데 이 고백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할 겁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마르다가 고백했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고백일까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부활의 때에 반드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옳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와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은 아니고요. 부활의 때에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둘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 지금 현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 조금만 좀 빨리 오시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늦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는 죽었잖아요.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요. 또한 가지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마르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느 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어느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평가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야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에는 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믿음을 누가 평가했어요?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마르다의 고백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가 하면 내 한계와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이 정도 되어지면 믿겠고 이 정도 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과 삶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 무섭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주인일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은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한계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내가 지어놓은 한계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한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여기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늦었다고 여기실 때, 나는 과연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설 수 있겠는가? 마르다는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부활의 교리를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억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현실 앞에서, 현실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무덤이 더 커 보이고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현실이 그에게는 더 크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겠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아니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벽 앞에서 과연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겠는가? 말씀 앞에 다시 주목하여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에스겔이 있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삶의 순종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멘하고 나가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요?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공연하는 것처럼 여겼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공연 하나 보는 것처럼, 와, 노래 잘하네, 말도 잘하네, 재밌네, 내게 교훈이 되네, 이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그것은 공연함으로 여기고 그래서 실제의 삶에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마 나름대로의 큐티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배달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한절 묵상에 대하여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노래 한 곡 정도로 좋은 교훈 하나 정도로 또는 공연 하나 정도로 지나쳐 간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 순간에 듣고 있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흘려보내는 아 오늘 좋은 말씀을 드렸어 정도로 흘려보낸다면 그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구원의 이야기를 이 짧은 한마디에 넣어놓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뒤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약속의 아들도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심지어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너도 그때에 맞춰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해서 네가 공연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노래라고 좋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 마음에 두고 아멘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오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나 그는 정말 그의 인생에서 삶에서 그의 영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우리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부활도 있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그가 믿음에 대하여 헷갈린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었으나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활일까요? 생명일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다 모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일 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놓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되어질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그러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믿지 못할 뿐이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그 주어는, 그 대상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계속 내가 원하는 그 목적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그래서 넘어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그래서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다가 우리의 신앙마저도 무너질 때가 후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덤 앞에 가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셨던 이야기처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대한 그 소망의 이야기로 나사로를 사용하셨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너희도 믿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이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네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과론적인 거예요. 더 주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 일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어를 계속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을 때 모두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엎드려 했던 말이 놀랍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이 이게 두 개 함께 있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때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모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그 한편에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함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모두 그렇게 해봤는데도 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되어질 수 있을까? 또 과연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응답을 하여 주실 수 있을까? 흔들리는 그의 마음에 대하여,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낙심하고 있는 그의 믿음에 대하여 주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소원은 간절하고 믿음도 간절한데 흔들리는 제 마음에 대하여서도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나의 믿음 없

0: 말씀을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마음이 늘 함께 있지 않던가요? 그럴 때 자꾸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목적만 본다면, 내 자신만 본다면, 내 응답만 바라본다면 흔들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때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4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믿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한계 그 앞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기준이 나인 순간 그것은 믿음의 한계 앞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말씀드렸지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우리는 자꾸 어떤 목적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고 여전히 내가 기준일 때가 많고 그리고 그 일들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고 싶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계속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준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주어가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림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것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주께서 원하시는 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욕망의 노예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요,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끼는 반지인데 무슨 반지라고요? 절대 반지예요. 그 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지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요. 절대 반지만 손에 넣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악한 목적으로 반지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악한 사람들만 반지를 탐낸 것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도 내가 이 반지의 힘을 사용한다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지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반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결국 그 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절대 반지만 손에 넣게 되면 결국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 반지에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는 골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룸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대 반지를 우연히 소유하게 되면서 점점 반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 반지를 잃어버린 후에 또 그 반지

피해를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절대 반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완전히 추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죠. 반지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반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물론 나쁜 목적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섬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헌신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구한다 해도 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립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벌일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자기 영광을 위한 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야망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면서 자주 접하게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고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요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세요. 바알, 아세라, 마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신들을 섬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에는요 매춘행위도 있었습니다.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신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에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풍요를 기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에 급격히 빠져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악한 자극적인 문화에 빠졌던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니사다임 손에 넘기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니사다임에게 팔았다고 말씀하세요. 팔았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팔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취급하신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구산니사다임 밑에서 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구산니사다임은요, 지독한 악당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표현한 것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밑에서 고통을 당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구산니사다임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구산니사다임과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구산니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가 나와 싸워 승리했다, 이것만 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적과 맞서 싸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흥미진진하고 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는 달라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니엘은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든 사사들이 닮아가야 할 사사의 모델이었던 거죠. 온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하는 방식이고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사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니엘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했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에서는 그가 과거에 어떤 업적이나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준지에 대해서 침묵해버려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사사로 세워질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는지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온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요, 심판과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도구예요.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예약한 점이 있다 해도 누구만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이나 경험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일을 통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온일의 사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사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함이 임했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을 뿐 그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하나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뭘까요? 온니엘은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면서 이룬 성과나 업적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티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온니엘의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주관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막 돌아갑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겁니까? 세상 흘러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난 것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창조한 게 아니죠. 어떤 성공을 이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생각해서 내 결정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룸, 그가 처음부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반지를 소유한 다음부터 점점 그 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반지가 자기를 지배하고 마는 거죠. 결국 그 반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완전히 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룬 업적들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너무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는지를 기억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욕망이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실망하게 되고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언제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학년제 선거할 때 그래요. 그때 자신의 욕망이 표출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사로 섬기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이 너무나 짧고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는 사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온예엘은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사의 모범으로, 모델로 남아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은 우리 이름은 결국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높이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요, 저 산 정상에 절대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절대반지가 있는데,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은 난 행복할 수 있는데, 저것만 가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가 보려고 막 이랬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정상에 올라가면 불안해져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막 생겨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까 봐 막 두려워져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0: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누구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도 내 것이고, 내가 받은 자리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명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 편해요? 저놈이 내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지.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야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불쑥불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새끼예요. 그러나 또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저것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람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져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가져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이걸 가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너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리를 준 거 영원히 그 자리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 감사하며 살아가. 그저 남이 보기에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누가 높여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절대반지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 있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설령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피곤한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 뜻밖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큰 용사였죠.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전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았고 스스로도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셨죠. 기드온이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담대함이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내가 강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오늘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찬양 두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바퀴봉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마리 카버흐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영어 찬송 이렇게 두 곡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걸 생각해보면 새로운 무기나 전략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머물기를. 그래서 이 저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함께 잘 쓰고 계시죠?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또 찬송가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김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3823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어요. 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비가 확 쏟아져서 확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 찬양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새곡이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프롱갓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슈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까지 새곡 이어서 함께 듣고 왔어요. 그리고 광고 스포도 하나 듣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다들 잘 아시죠?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필사 프로젝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8월 27일에 오셔서 정말 그 대장정의 마무리를 딱 짓는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순서가 다 좋지만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잘 참여하신 분들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이것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 또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이 함께 하고요. 그런데 나는 필사 프로젝트 참여를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것 괜찮습니다. 참여 못하셨어도 네,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시면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또 신청 찬양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2720님께서 찬양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야 함을 알지만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네요. 주님께 시선 고정할 수 있도록 찬양 시선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또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요, 오늘 이 저녁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김명선의 시선 함께 할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를 쓴 월포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기도의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죠.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로 피하는 가장 즐거운 피난처였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세상 근심에 얽매여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의 소원과 아픔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필사한 찬송가,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잘 필사하셨나요?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라도 꼭 필사하시길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한 기도문을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을 기도카드로 만들어서 기도카드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세요. 기도카드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용사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이것이 영원한 삶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

0: 성에 있는 하늘씨앗 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도 베드로가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옛생활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있어요. 딱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딱 하나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세 번 반복해서 물어보셨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똑같이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구절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세 번 반복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도 16절도 17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처참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해서 확인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정말 있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세 번이나 이것을 물어보셨다면, 그쵸?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사역도 사명도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거니,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와 사역을 할 때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봉사를 하는 거죠. 사역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인 제가 너무 잘 알죠.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 없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엄청 막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해요.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답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 사역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이 삶의 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역을 할 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또 직분이 주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과 사랑이 빠진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죄 하나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죄를 끊어야지가 아니라

없으면 여러분은 모든 게다 고역스럽고 힘들고 참 힘들어요. 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훈련을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모든 게다 기쁩니다. 기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군.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능력, 그 사람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던 것은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이 좀 없어도 돼요. 왜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은 뭐별볼일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최고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아낌없이 허비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청년 커플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쵸?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맨날 김밥 천국만 데리고 가. 나너 진짜 사랑해. 오늘은 참치김밥 먹자. 나너 진짜 사랑해. 오늘 김밥 천국 좋지? 메뉴 얼마나 많냐? 100가지가 넘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취미 활동 하는 데는 막 100만 원씩 쓰고 자기 막뭐 전자기기 사는 데는 막 수십만 원 아끼지 않고 써.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항상 김밥 천국만 데리고 와. 그래서 여자친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먹을 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먹는데 아끼지 않더라고요.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 해도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 1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옷이나 핸드백 쇼핑할 때 핸드백 사는 거, 그거 저기 한 몇백만 원 하잖아요. 샤넬백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줄 서서 사더만요.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주님께 드리라고 하면은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해. 못 드려요. 손이 덜덜 떨립니다.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가고 하는 거뭐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골필드 뭐몇번 나가면은 돈 100만 원 나오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린 것은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0: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0: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2장 7절을 본문으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그 주된 목적은 거듭나서 다시금 태어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육에서 난 건 육이란 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 그치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방해해서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사도바울이 불과 한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할 때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몇 주 동안 사도바울이 겨우 복음 증거하다가 피신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카 지역은 마케도니아 근처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남쪽은 아가야 지역인데 온 그리스 전체에

이름난 교회가 됐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카 교회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견고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너희에게 다가와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는 성령 충만 교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과 안 믿는 지역사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 노래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뻐서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의 코스를 받아왔을 텐데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60년, 70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온 사람인데 그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이죠, 그걸 가르치고 한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옛날 사람들은 또 목욕탕이라고 했어요.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없니까 온갖 지저분하고 때따 끌어오르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죄짓고 불의하고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가득하고 저주와 낭패로 인하여 얼룩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모든 유혹과 타락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교회의 이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80, 90년대에 한창 그런 용어가 유행했어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인가?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성공에 다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순복음교회 다녀야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답은 한 90점씩 될지라도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참 교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의 교인은 교회에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셔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란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 온 사람들을 다 선물로, 영적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교회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이 가득한 교회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위 높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 교회의 자랑거리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아, 그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야, 대변인 출신이야, 아 그거 필요 없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세상 지위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 받아야 돼. 그래서 최소한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은사를 제가 일곱 가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일곱 가지 은사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은사가 일곱 가지 나오는데 아 일곱 가지만 해도 우리가 많아요. 기억하려면 한 세너 가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세 가지는 말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네 가지는 행동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말을 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그러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구역장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과거가 기억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미래의 꿈을 가짐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크게 작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학교 반사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에 물론 주의 종들도 가르치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 초등부나 그런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공부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멜기세덱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 편지를 맞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을 이 편지를 쓰는 분이 아시고 그들에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더라. 교회에서는 좀 설교 들을 때 졸지 않게 재미난 말도 해야 되지만 맨날 젖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금방 졸음이 오고 아 그건 우리가 학교 다녀봐서 알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왜 졸습니까? 제가 졸는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면 졸더라고. 쉬운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 얘기하고 재미난 예화 그럼 다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듣는데
진짜 공부를 시작

하면 얘기하면 졸기 시작하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교회에서. 처지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처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다가는 맨날 갓난 얘기 신자밖에 없어요. 갓난하기 신자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 또 두려워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돈은 없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20대, 2030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2030 세대가 우리 당을 밀어달라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말의 은사에는 우유로이 말해요. 우리가 우유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금방 비판이 많아요. 세상에는 비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조금만 성도님이 감기 걸리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당신 무슨 숨은 잘못이 있지 금방 정죄하려고 한다는, 교회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위로 인사가 넘쳐나서 서로 권위하고 도와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지 나머지 은사가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네 가지 은사는 행동의 은사, 행동. 그래서 이 행동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은사예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혹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사장이고 사회에서 모처의 그런 장이고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고급 공무원이고 위대한 선출직의 그런 대표인데 교회 왔으니까 앞자리에 내놓고 대개는 앞자리에 앉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신앙의 초보예요. 초보가 참 간도 크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더라고.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주관자처럼 교회에서 활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주관하려고 교회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활동하고 은인이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대부분 교회 다닐 때는 옛날부터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항상 우리 찬양 부르는 것이 뭐예요? 부흥회 가서 부르는 것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돈 다 떨어져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구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회.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에 처했는데 마지막 의지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셔서 세워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먼저 믿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자인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살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다스림을 잘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다스림은 당연히 섬김의 은사와 반대되는 다스림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뒤에서 잘 조직하고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예요. 우리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를 잘 행하려면 거기에서 주회종을 비롯한 거기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모든 것을 잘 짜고 계획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선을 만들어보고 미리 답사도 해보고, 그게 다스린 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니까 다스린다 해서 아이들 보고 다 억압하고 아버지가 오니까 팔다리 주무르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냉장고에서 물 가져오라 시키고 그럼 아이들이 크면 다 도망가죠. 그거 어찌 그 집에서 살겠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집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오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그 인사가 그 은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연민히 여기는 연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보는 역사가 충만할 때 이런 행함의 은사 교회 와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모든 여건을 다스리는 자들이 잘 정돈하고 각 기관과 부스들을 평안하게 잘 다스려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 구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 사업가들은 사업을 제발 좀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취직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 구제하고 돈 주는 것만 구제가 아니라 취직도 시켜줘요. 아 구제하는 거. 더 나아가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교회가 평안하고 누구나 내 머리를 들이대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섬김과 구제와 또 다스림과 긍휼히 여기는 행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 아 이거 우리 생 우리 일반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섬긴 것보다 우리가 대접받고 그런 것이 좋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에. 그러나 하늘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세 가지 말의 은사가 있고 행함의 네 가지 은사를 로마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또한 충만해요. 세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교회는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가름도 못하고 아예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하는데 힘들고 지치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친데 아니 하나님 내일도 하기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 일까지 내가 맡아서 수고하고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게 여기셔야지 나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면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와 정식으로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가득해야 돼. 너무 약하고 힘없고 좀 뭐 그런 분 용서하십시오. 비실거리고 그러면 안 돼.
좀

0: 본능이 있고 파다닥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도 이제 얘기하면 아 경찰도 특별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특수경찰이 나와가지고 온 무장하고 그래가지고 밧줄을 타고 그 담을 뛰어넘고 그야말로 수없이 높은 고층 빌딩에서 밧줄 타고 쭈르륵 쫙 내리고 아 이거 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강한 사람. 교회는 권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무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연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180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며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3,000. 그 얼마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지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돈 있으면 주고. 그런데 베드로가 돈도 없어요. 그럼 그냥 가야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딱 서서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줄까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요한을. 그러자 베드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그러자 이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며 걸어. 6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이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기부스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풀으니까 잘 걷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분이 60세 넘었으니 60년을 걸어온 사람이 6개월 동안 못 걸었다고 자리를 못 걸고 재활치료를 받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맞아 그 사람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령의 권능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치료됐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날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순적하게 이루고 베드로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기쁘고 자부심이 넘쳐나고 베드로는 결코 교만하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올 듯이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서 뛰면서 하늘을 그야말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성경 공부, 성경 외우기, 암송, 쓰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불이 확 붙으면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가르친 말씀이 끝난 그때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이니까 19장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19장 11절 이하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을 향하여 참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가 천막을 깁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땀 닦고 앞치마 해가지고 일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신방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먹고 살고 선교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앞치마와 손수건을 사람들이 대신 병든 사람에 가서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났더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높이뛰기 사람처럼 그 높이뛰기를 할 때 뒤에서 누가 확 받쳐주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새처럼 날아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그 사람이 간증입니다. 등에서 나를 받쳐주는 힘을 내가 느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사 진짜 교인들을 교회 안에 만드시고 그 진짜 교인들을 통하여 조금 그 덜 이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신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방언기도 하고 은사 받은 사람이 가득해요.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고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 그 권능으로 전도하는데 하늘을 오른 것 같은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쁨과 놀라움을 체험하는 권능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과 밀폐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집안 환기와 소독, 손 씻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침 예절과 2m 건강 거리를 유지해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출 금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소에 사전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거인과 접촉 금지, 개인용품 사용 및 건강수칙 지키기 등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동동선 모니터링과 자가격리 위반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녹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월포드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월포드는 성경 말씀과 자신이 지은 시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861년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시에 Sweet Hour, 곧 달콤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곡의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선율은 곡 전체를 이끄는 중심 선율이자 근심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 머물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에서는 첫 구절과 닮은 선율이 다시 나타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다시 해결하지 못한 일과 걱정거리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그 근심 속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이 구절을 향해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차츰 고조되는 선율에는 오랫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구절에 이르면 처음에 중심 선율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된 노래가 세상의 근심과 간절한 소원을 지나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원문 가사도 각 절의 처음과 마지막에 Sweet Hour of Prayer를 반복합니다.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다시 같은 말을 부르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노래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와 선율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근심과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 속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시간이 다시 불러모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0: 흩어지고 뒤엉킨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바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구절에 잠시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지금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못한 소원은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이고, 아직 말이 되지 못한 근심과 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가 75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했죠. 아브람이 99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에게도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사라가 아흔이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 그들의 여정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가시던 중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하란에서 조카 롯과 제 아내 사레와 함께 잘 살고 있었죠. 아이가 없는 것 빼고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것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0: 악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 전 바로 롯과 사례가 떠날 채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2: 아브람, 무슨 일이에요?
1: 어서 가서 롯하고 여길 떠날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길 떠나라고 말씀하셨소.
3: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는 하셨어요?
1: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단다.
3: 아,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짐을 다 싸서 떠나야 한다는 게...
1: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분의 계획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니?
3: 예, 그렇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1: 저희는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내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세겜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전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저희는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됐고 잠시 해굽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 사례에게 한 제안은 아직까지도 저를 미안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사례, 당신은 여전히 너무 아름답소. 그래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날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봐 걱정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내 누이라 하면 어떻겠소? 그러면 난 당신 덕에 오히려 대접을 잘 받고 또 목숨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소?
2: 하지만 아브람, 전 당신 아내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1: 예, 그것도 사실이잖소. 우린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 당신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잠자코 있으면 돼.
2: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1: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소? 걱정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례 미모에 넋이 나갔고 그 소문이 애굽의 지도자 바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였죠. 사례가 바로의 궁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은 저를 극진히 대접했고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으셨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가 제 계략을 알고 저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4: 네가 감히 날 속였단 말이냐? 저 여인이 네 아내라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날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썩 물러가거라.
1: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일을 이렇게 커지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바로의 명대로 저인 짐을 챙겨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후 롯과 저의 가축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도저히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가축을 먹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물이 있는 곳이나 풀이 있는 좀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일쑤였으니까요.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0: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제 각자 다른 길을 택해서 가자꾸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1: 아, 진심이세요?
0: 물론이다. 네가 먼저 원하는 길을 선택하거라. 롯은 주위를 둘러보고 요단강 쪽에 있는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롯이 아무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먼저 선택하라고 한 번쯤은 양보도 하고 그러길 기대했던 거죠. 아무튼 롯이 선택한 땅은 물도 충분하고 땅도 아주 비옥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됐던 것은 그 땅 옆에 있던 소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주 악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롯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롯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했죠. 그렇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 나는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0: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게 땅도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저흰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돔이 전쟁에 휩싸이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3: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2: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0: 하나님께서는 절 바깥으로 데리고 가신 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네게 이 땅을 주어 네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3: 주 나의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0: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들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을 다 반으로 잘랐죠. 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노리는 독수리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전인의 깊은 잠에 빠졌죠.

0: 깊은 어둠과 공포가 저를 짓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1: 아브라함아,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런 다음 네 자손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0: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1: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0: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저희에게 온 세상이 저의 후손들로 가득하게 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지만 사례는 아이를 기다리다 결국 지치고 말았죠.
2: 주님께서 제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제 여종과 동침하세요. 제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라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죠.
0: 하지만 사례,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
2: 더요?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자식 하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더 기다려요? 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0: 결국 전 사례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재앙이었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하갈은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례는 저를 닥달했습니다. 저도 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했으니까요.
2: 아브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 종을 당신 품에 안겨줬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는 나를 멸시하잖아요. 주님께서 누구 탓인지 판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여보, 하갈은 당신 종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소. 그냥 하갈에게 당신이 내키는 대로 하구려. 저의 무책임한 대답을 듣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사례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후손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 하셨죠. 또 이스마엘이 그의 형제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제 나이가 86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나타나셨죠.
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0: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1: 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0: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이제 내 아내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1: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니. 또 내 아내는 아흔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0: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제가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전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라 예언을 하고 사라가 몰래 듣고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웃은 것까지 아는 것이었죠. 그들의 말은 다음 해 현실이 되어 사라는 90살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 아브라함, 이게 정말 믿겨지세요? 지금 우리 나이에 아기를 낳다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요. 아가, 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증거란다.
1: 사라, 작년 이맘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더니 이젠 기뻐서 웃는구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잘 자라 소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0: 아브라함.
1: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0: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거라.
1: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길 원하신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기다려온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길 원하신다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먹을 수도,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지만

0: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라에게 이삭은 삶의 전부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시죠. 항상 제가 원했던 때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사에 사용할 장작들을 낙 위에 싣고 이삭과 다른 두 하인을 데리고 모리아 산 쪽으로 떠났죠. 내가 이삭과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그동안 너희는 낙 위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번제 쓸 나무는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전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죠.
1: 아버지.
0: 그래, 이삭아. 왜 그러느냐?
1: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이삭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다. 이삭은 제 대답에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후 저는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묶인 채 누워있는 이삭 위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0: 예, 하나님.
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으니 네가 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네.
0: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쁘던지요. 이삭이 누워있던 제단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텀불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생 제물은 바로 그 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알았지요.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제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아직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 아주 특별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정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백하고도 75이 되어 다만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삭과 나의 모든 후손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후손들도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길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0: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첫인상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이 불과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Don Moen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 내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콥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루크 리거트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ill Love의 주의 나라,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니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

충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벌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라고 파악되었습니다.
0: 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네.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0: 예,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NK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0: 예.
1: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0: 예.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1: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0: 예.
1: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자, 지난 2020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1: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1: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0: 예.
1: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 계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0: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0: 네.
1: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0: 예.
1: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0: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네.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와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유린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네.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제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mac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mac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AllSecure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빼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월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2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 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 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안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 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 등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천 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

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하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령 26도, 천안 25도, 충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5도, 충주와 보령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하늘 종일 맑겠는데요. 여수와 순천,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포항 26도,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 이제 인사드립니다.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와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우리 남과 북의 오늘 하루, 그리고 머자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0: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 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애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곡조로만,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편을 좀 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 뭐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철통같이 유지를 하고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질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0: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천하게 사는 사람들 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네.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은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농산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네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네. 북한에서 당시에 2020년대 들어서면서 3대학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대학법 중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단속이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MZ세대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MZ세대를 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 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걸 바로 잡아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 게 사실혼 관계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랑 기간만큼 교화소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 느낌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강도인데
1: 네.
0: 근데 저희 부부가 북한에서 3년 동안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내는 농민 계급이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나니까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농민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3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 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이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가는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수건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1: 네.
0: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0: 네.
1: 그렇게 교육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0: 네.
1: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0: 네.
1: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0: 네.
1: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1: 네.
0: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것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1: 네.
0: 파주에서부터
1: 네.
0: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0: 한국TV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한국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 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씨알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어?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소해교전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1: 네.
0: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서 가까웠고 또 수양산이라고 있었어요.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그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씨 맑은 날 말짱 개인 날 이렇게 밤중에 보면은 그 인천공항이 평면도처럼 보였거든요.
1: 네.
0: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항상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줬고요.
1: 아.
0: 저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어?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저곳에 아.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있다.
1: 네.
0: 어? 이것 봐라. 어?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 주셨고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1: 네.
0: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 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돌아가셨고요. 내출을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1: 아.
0: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오랫도록 기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 포함되긴 했죠. 그런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탈북이 네.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1: 네.
0: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0: 예,
1: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온 가족분들이.
0: 네.
1: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0: 네.
1: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을 했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 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하고는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을 돌보듯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듯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을 동원해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반응까지 보아가며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저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사탄과 싸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충만한 복

0: 꼭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 불행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가정에 있는 불행을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면요, 싸웠다 해도 백전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근성이 있어도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성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강건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으로 강건한 존재입니까? 죄성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힘으로 강건해지라.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감은 이게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이게 뭔가 하니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자에게 근력이 있잖아요. 거인에게 힘이 있잖아요. 이건 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하실까 봐 나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즉시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몰라서 승전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아여지고, 저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지배력을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그러지 않고 주 안에 내가 조용히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1: 하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0: 이것을 아면서부터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꾸 앞설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열심 내도 열심 낼수록 죄악을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죄 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바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갑옷이라고 해도요, 그 갑옷이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만이 입는 엄청나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봤자 실력발이 안 돼요. 하고는 벗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뭐 나의 무슨 능력, 스펙, 뭐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선한 열매에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 마귀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 가닥은 있어갖고 내가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패배당하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너의 힘으로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하세요. 먼저 주님의 힘과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싸우세요. 괜히 주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는 번번이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가족도 나도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요.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뭐 전구담화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 탓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뭐 못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강건해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의 심하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하기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법을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고 마귀 코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불행의 세력은 나지구밤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히는 거죠. 그 가정의 앞날은 맘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비결에 막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강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강계를 부립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사람은 가서 만나서 소통하면 되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냐? 강개 부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강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상대방 속이는 계략이나 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마귀 강개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죄악된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끼리 오해와 분노를 키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강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물러 터져가지고 유야 무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근성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양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여김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바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서야 돼요.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어느 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름을 지나갔을 때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승리했으니 그러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너 그때 뭐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행의 세력을 이기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죄, 낙심, 거짓까지 끊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 미래, 그걸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더 또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어둡게 만들고 불행의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요,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은 저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뭐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과 관련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침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불행의 세력 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이런 믿음 가졌던 거 다윗이라고 뭐 그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물러터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은 약해도 믿음은 강건해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혹은 누군가의 문제 있어도 기도로 버텨가지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근성 가지면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는. 만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범죄하라 우상 숭배하라 요 수법을 못 씁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강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사기치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탄의 대표적인 강계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하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관계에 넘어가면 살맛나지 않는 신앙생활

0: 하게 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성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싶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성급함, 오만방잠,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여건과 싸워 이긴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아울러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누구와 무엇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난 한 주간 배우자와 싸우려고 가족과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뻔해요. 그런가 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인간과 싸우려고 했다. 그것도 수준 이하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겁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주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싸움을 통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의 열매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돌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걸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어떤 승리 과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역이 없어요. 제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유,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에게 내 사전에 제대는 없다, 전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전쟁 치르면 그제서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까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보너스 은혜를 알아서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무리 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저는 안 돼요 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날씨입니다. 남과 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8도, 서울과 인천, 광주와 목포, 여수와 평양이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창원과 울산, 청진이 26도, 춘천과 안동, 대전과 세종, 청주, 해주, 사리원이 25도, 신의주와 남포, 함흥이 24도, 원산이 23도, 강계가 22도, 해산이 21도, 삼지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세종이 37도, 대전과 청주, 전주와 광주,

대구와 평양 신의주 사리원이 36도, 안동과 강계가 35도, 인천과 목포 여수와 창원, 남포와 해주, 해산이 34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청진이 32도에서 33도, 강릉과 함흥이 31도에서 32도, 원산이 30도, 삼지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0.5m에서 1m까지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0.5m에서 1m까지의 파도의 높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때마다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인과 평안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나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 피조물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 그리고 주인 되신다고 감사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통합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귀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오늘도 변함없이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입술을 주시며 새로운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소중한 기름을 심령심령 빠짐없이 부어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약한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 중 한 부분이죠.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죠. 가슴 아파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셨어요. 두려운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인격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그 감정이 잘못 다스려지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한 다윗 때문에 다윗 자신과 가정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 직후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누이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지나치자 울화로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사악한 지혜를 내어 여동생에게 성적 폭

아버지 다말을 사랑하던 그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미움이 이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 두 아내 중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가 장자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르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장자에게 다른 아들의 갑절의 유산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감정적인 처분일 뿐 공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 역시 감정에 치우칠 뿐임을 아셨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태도인 거죠. 부모만 아니라 자녀들도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징계를 해도 신경을 안 쓰는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가혹한 징계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첫째, 부모가 직접 그 아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게 하세요.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 마을의 어른들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행악을 낱낱이 고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릴 수 있을 때 가리는 것이지 아들의 허물을 계속 가려만 주다가는 그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치스럽더라도 안타깝더라도 성문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둘째,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셨어요. 죽이는 사형집행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형집행관이 되어 돌을 들어 쳐 죽이라 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마을에서 악을 제해버리게 하셨습니다.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그 순간 제하고 멈추게 하신 거죠. 22절에서 23절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는 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실 수많은 형벌 중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두는 건 마치 그 사람이 매달린 땅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 아래 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땅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축을

0: 만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하루를 넘어 새로운 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패륜적인 죄, 우리의 탐욕과 우상숭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옮겨 놓으시고 아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셔서 십자가로 끌고 가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은 자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없게 됨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단지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심을 따라 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충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며 저주받을 놈이라며 멀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심은 늘 무너지고 나의 생각의 방향은 늘 틀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밝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합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모세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먼저 행동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곳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인 까닭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행동은 저절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본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며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큰 병에서 고침받으면 눈물로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존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명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해요. 나의 실패와 회복, 눈물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 성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둘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고 하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백성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배우고 살아내야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호렙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은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거룩한 불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화려한 체험이 아닌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 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라고 해요.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죄와 치열이 싸우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공동체와 가정에서 나는 말로만 가르칩니까? 삶으로 보이며 가르칩니까?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온 가족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누나는 결혼 후 매형의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고 건강 문제로 자녀 계획에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 누나는 매주 큰 매형과 주일마다 손잡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어요. 큰 누나를 챙겨주는 큰 매형에게 저는 감사하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작은 누나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먼 타지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작은 매형도 조카도 가족 모두가 어떻게든 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요. 저희 부모님과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던 조카가 어느덧 자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써주신 미취학부 가방을 들고 와 제 앞에서 흔드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들의 가정을 보며 그동안 세상 성공만을 줬고 바란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라는 10절 말씀처럼 어느덧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저 역시 최우선으로 여기며 저의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기적인 저이지만 저의 반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조카들을 만나면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겠습니다. 태중의 조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또 후대에 이어져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0: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들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보통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 체온이 유지돼야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란 영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깊고 풍성한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챔버 생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소설가가 저녁을 먹고 씻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일상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씻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고 혼자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단순한 일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이후 쓴 수필에서 평범한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고 산책을 무리 없이 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다. 소설가 박완서의 일화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적인 일상을 매일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멀쩡히 일어난 것, 두 다리로 건강히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길을 막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기적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생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레위 아카데미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용균 부목사님께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어느 날 아내가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 옆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아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님, 왕자님이 뽀뽀했으니까 눈을 떠야죠. 네, 아직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눈을 감고 쉬고 있던 아내가 건조하면서도 매우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왕자님이 아닌가 봐요. 네. 네. 여러분, 공주님이 등장하는 동화의 이야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진짜 왕자님이 입을 맞추면 이 마법에 걸린 공주님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하는, 적용하는 저마다의 규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의 마음을 스르르 엽니다. 또 한두 번 실수한 사람에게는 만회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같은 잘못이 계속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조금씩 둡니다. 여러 번 나를 실망시킨 사람에게는 아예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규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은 싫어하실 거야. 나를 멀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람과도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감탄하며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감탄인지 알려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주변 나라를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너진 성벽과 불탄 집만 남았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백성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그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은 매우 공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전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집이 불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형제와 같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남쪽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마 남쪽 사람들, 유다 사람들 또한 이제 우리 차례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난 지 대략 20년 후에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며 예루살렘 성벽, 이 수도 가까이에 이릅니다.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벽 바깥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꾸짖고 저주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미가는 성 밖의 아수르보다 예루살렘 성 안의 죄를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의 죄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의 밭과 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밤새 계산한 일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키워나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지켜온 땅과 집을 잃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켰고 준비된 서류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준비된 서류만 보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장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낯선 길로 쫓겨나는 아이들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미가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재판하는 자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세고 돈이 많은지가 판결을 정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도 건너간 돈으로, 이미 건네진 돈으로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를 팔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제사장은 대가를 받아야 입을 열었고 선지자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평안을 빌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돌이켜야 할 그 죄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 말만 골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도 넘쳐났습니다. 한 손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은 문서를 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절기를 지켰지만, 금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는 재판하는 재료와 자리와 성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딸이 어머니를 맞서 싸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이제 서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아수르의 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서로를 속이고 짓밟는 참혹한 지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

아니,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벽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탐욕을 꾸짖었고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었습니다. 때로는 그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맨발로 거리를 걸으며 백성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 고백을 따라가다 보면 미가서의 마지막 오늘의 본문에 이르면 선지자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미가는 더 이상 아수르의 힘이나 지도자들의 변화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의 형편은 여전합니다. 성 밖의 아수르는 그대로였고 성 안의 탐욕과 거짓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본 순간,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사라졌던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미가가 경험한 선지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18절이 잘 보여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여기서 허물을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이 의미는 죄를 용서하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죄를 못 본 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 죄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 허물을 사유하신다의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소유를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마음껏 빼앗았고, 재판한 사람들은 정의를 팔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팔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며 노래합니다. 용서받을 만한 그 이유가 백성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 인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애는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는요, 잘못을 못 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그 잘못을 바라고 잡으면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하죠.
상대방이 잘해주면 뜨거워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그 사랑이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용서를 구해야 마지못해서 겨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요, 우리를 창피하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왜 이제야 돌아왔냐며 다그치면서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그 죄를 저질렀으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냐며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면서 찌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잘못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참담하고 비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면서도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1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죠. 이미 수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몇 번째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 그렇게 또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따스한 품 안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것에 붙들려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녀가 그 나쁜 것으로부터 헤어나오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붙들려 있는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던 죄를 꺾으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다시 건져올릴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던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게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건져올리셔서 한날 한날의 일상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죄를 오해하곤 합니다. 착각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저질렀던 큰 잘못 몇 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잘못된 이벤트의 몇 가지

가지로 죄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왠지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곧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불편한 마음을 따라서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의 기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화나는 감정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상처를 붙잡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이유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쁘고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하지 않으면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른 척하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당장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쁘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죄가 주는 그 작은 이익을 이익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배할 때에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당장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 집에만 돌아가도 말투가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손해를 볼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오히려 더 발버둥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지쳐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데도 다시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오늘의 본문 20절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야곱을 우리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번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꼭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약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흔들리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서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잘못 말했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했다면 핑계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으로 자기 몫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세우기보다 관계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더불어가는 사람이 느리고 부족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일상의 관계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약함을 오래 참아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인애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요, 모든 일이 은혜롭게,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과해도 관계는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 주었는데도 상대방은 더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부여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사람답게 그 선한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험악한 시절, 참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어두운 현실을 똑똑히 두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죄악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이야기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다시 정직하게 사랑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길을 걸어가

0: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인애가 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용균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광주동명교회나 062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는

참 처참합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몸과 마음, 쉽게 깨어져 버리는 관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재난. 어찌 보면 좀 예고 있게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죠. 지난주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강도 7.1 지진도 비슷했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정적만 남은 것 같았던 그 재난의 밤. 소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던 그날. 하지만 성경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통곡했고 제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란 한 사람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넣어주셨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지금 연장을 들며 일을 하고 또 한 손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는 기적을 맛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곳, 훼파된 곳을 다시 중수해주시는 재건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구마모토 땅, 무너진 돌가루와 먼지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수많은 도움과 또 위로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형통할 때가 아니었다. 대신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곤란해져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천국 소망으로 극복하는 일로도 가득한 세상이다. 아무리 어두운 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를 받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그 고백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이 수요일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시고요. 영상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인 것 같아요. 올대팀 은희로운 찬양 연주 목소리로 같이 하시죠.

복되고 좋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극동방송의 이 이른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 속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인생의 한 폭풍 폭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가장 크고 명확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상한 갈대처럼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갖고 계시다.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재난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또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불안한 마음 위에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이 링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로 보라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댓글은 남길 수가 없어요. 댓글까지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딱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김정란, 우리 정행 알프스, 윤경자, 송은희, 구은희, 황건탁, 배종주님처럼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희 권사님, 폭염이라고 우린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또 진선아님 잘 들어오셨고 또 영정김, 권용수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거뜬히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찬송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또 특집으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인터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진이 있었던 우리 구마모토 지역에 계신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생방송 중에 모셔서 특별한 또 인터뷰 시간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아침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계신 곳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 나누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송지우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감초님 늘 감사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일한 고백입니다. 김현철님, 남 김현진, 김주연, 이상래, 그리고 주승철, 윤경자, 이미화, 김영자, 그리고 종민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고승영님도 지친 마음인데 아침 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된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이고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이렇게 아이디와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0: 아이디는 신통방통.
1: 신통방통.
0: 참 희한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듣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 무슨 일일까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뭐 음악 사이트에서 이렇게 찬양 듣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당연히 은혜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극동 방송에서 전해지는 또 방송을 들으며 나오는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참 더 은혜가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저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이제 또 극동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들으면서 왠지 오늘 하루를 위로해주는
0: 예.
1: 오늘 하루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우리 전순자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액션 사이언스님 엄청난
1: 액션
0: 문자를
1: 사이언스.
0: 지금 주셨어요. 보셨습니까?
1: 네.
0: 이런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지금 댓글 남기셨냐면
1: 아니 이 방송 매일 유튜브에서 해주면 안 돼요?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 진짜 밝아지는 느낌 이라고
0: 자 이분 일단은 통닭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 액션 사이언스님.
0: 그러나 네. 이 요청은 너무나 우리들을 지금 우리 윤석준님의 지금 표정이 상당히 지금 땀을 흘리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정말 네. 여러분 뭐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또 내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렇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화요일과 수요일 저희가 네. 생방송 어제는 터치유 우리 환우들을 찾아갔다면
1: 네, 너무 좋으셨다고
0: 네, 네. 오늘은 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수현 PD님
1: 네.
0: 오늘은 저희가 뭐 특별한 소개보다
1: 네 맞아요.
0: 그만큼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저 그냥 나라 소개만 밝게 하고 싶은
0: 예.
1: 네, 매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7월 28일 오후 4시 27분경에
0: 예.
1: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구마모토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모시기로 했죠.
0: 맞습니다.
1: 네.
0: 지금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1: 네.
0: 지금 이재민이 약 7,600명이
1: 맞습니다.
0: 일주일째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고
1: 네.
0: 4만 4천 가구의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1: 네.
0: 주택이 파손된 게 1만 3천 채.
1: 네,
0: 그래서 지금 아마 특별재해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뭐 이런
1: 네.
0: 뉴스가 나오던데
1: 게다가 날씨도 지금 많이 더워서
0: 우리 폭염처럼 일본도 폭염일 거예요.
1: 네, 온열질환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0: 맞습니다.
1: 지역입니다.
0: 오늘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일본 침례교 연맹 구마모토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개 교회를 섬기시는
1: 네.
0: 박철호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선교사님.
0: 네, 선교사님.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 예, 가족들에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하요고자이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선교사님.
2: 구마모토현 그리고 구마모토시와 우토시에서 사역하는 19년차 박철호라고 합니다. 좋은 일로

0: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1: 네.
0: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을 경험한 구마모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 예.
0: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네. 일단 우리 선교사님 너무 애쓰고 계시고요.
1: 네, 맞습니다.
2: 수현 PD님, 지금 네. 우리 구마모토의 뭐 피해 복구가 한창인 지금 상황인데.
1: 그래요.
2: 아니 선교사님 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또 상황은 좀 안전하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마모토 한인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정확히 10년 전, 2016년도에, 구마모토에 이미, 이제 단층을 따라서 구마모토 현 전체, 특히 시내로부터 마시키마치 아소에 이르기까지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이미 끼쳤거든요.
2: 예.
0: 그래서 한참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10년 만에 지난 7월 28일 지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2: 예.
0: 이제 구마모토 현의 남쪽 지역 우리가 잘 여행하지는 않는데 우기시,
1: 네.
0: 히카와초 그리고 야츠시로시 이런 시군 단위의 이제 사실 좁은 지역에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좀 집중된 상황입니다.
1: 네.
0: 저희 안전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만 다만 이제 시간대에 상관없이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1: 네.
0: 막 땅이 마치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복구라든지 또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그 한여름에 이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2: 예.
0: 복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2: 예.
0: 또 현 인구도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1: 네.
0: 170만에 육박을 하니까
1: 네.
0: 광주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고요.
2: 예.
0: 뭐 대전권, 울산권보다도 이제 큰 도시인데
1: 네.
0: 이런 대도시인 것에 비하면 한인 선교사 가정이 한 세 가정 정도
2: 얼마 안 되시다
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큐슈는 후쿠오카 현에 선교사님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0: 그런 면에서 네, 네. 큐슈는 구마모토 이남, 특히 이제 미야자키나 가고시마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여전히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네.
2: 아니 근데 수현 PD님 사실 네. 좀 저는 좀 놀라는 게 그 순간에. 저희가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네.
2: 뭐 보신 분도 뉴스에서 많이 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상황들이 좀 있는데
1: 맞습니다.
2: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1: 네.
2: 자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당시 7월 28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1: 네.
2: 제가 짧게 좀 편집을 했거든요.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주시죠. 지금 뭐 지진이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생각하는
1: 진도 7입니다.
2: 주택이 14,000채가 무너졌습니다. 와, 저 지금 흔들리는 거 보세요.
1: 아이고.
2: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플랫폼에다 흔들리는.

0: 어이구.
1: 아, 전 정전이 됐어. 야외에서도 이렇게 좀 지진이 나니까.
0: 네.
1: 이 가족이 그냥.
2: 가요.
1: 아,
2: 잠깐만.
1: 아이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선교사님,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만 또 듣는 거하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까도 전 집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지는 몰랐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 알아보니까요. 진도 7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1: 예.
0: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막상 그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던 수준이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선교사님 그때는 지진 났을 때 선교사님 또 가족들 또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3: 저는 당시 이제 구마모토 아소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원지와는 조금의 거리감이 있었고요.
1: 예.
0: 네.
3: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진도 5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그래서 잠시 이제 같이 있었던 지인분들과 자세를 낮추고 이 정도면 곧 끝나겠구나.
0: 네.
3: 안정이 곧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진원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 피해가
3: 피해 상황은
0: 네.
3: 아주 이제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1: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진 후에 사실은
3: 네네.
1: 내 가족 또 우리 선교사님 본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0: 맞아요.
1: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교회도 지금 두 곳을 섬기세요.
0: 네.
1: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곳을 섬기시는데 어때요? 좀 지진 직후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도 있고 피해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주민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우리 선교사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3: 네. 이 지진 직후에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저희는 저는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0: 네.
3: 이미 이제 가솔린 스탠드에 이제 주유소에 지진 직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선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순간 이제 지진 지역 혹은 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벌써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었고요.
0: 네.
3: 물론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인터넷 전화였기 때문에
1: 예.
3: 인터넷이 순간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아이들의 안부를 한 3-4시간 집에 도착하기까지 원래 이게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0: 네.
3: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1: 교통이 그냥 꽉 막히고
0: 네. 그렇죠.
3: 길이 꽉 막히고 그 이후 그 직후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0: 네.
3: 재난 시에도 피난 장소로 제공되었던 그 이온몰이 LP가스가 내부에 꽉 차면서 연쇄 반응으로 폭발했잖아요.
1: 예, 맞아요.
3: 네. 점포 직원들이 한 6-7분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일본 사회 전체에도 사실 충격을 주었습니다.
0: 네.
3: 그것도 판매 대금을 입금하라는 그 회사 측의 요구에 젊은 직원이 희생이 되면서
1: 그러니까요.
3: 이 참 자연재해와 함께 이제 인재가 겹치게 된 안타까운 장면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3: 한국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제 피난소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팅되기까지도
1: 예.
3: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이제 불편한 화장실 더위로 인해서 어차피

0: 어쩔 수 없이 차박을 선택했다가 또 차량 안에서 그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2: 네.
0: 그 일본 내에 특별히 이제 지방 행정이 아주 특유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좀 노출되고 있어서
2: 네.
0: 이런 부분을 개선이 좀 취급하기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2: 네. 꼭
1: 저희만 지금 뭐 폭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밖에 나가서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 그렇죠.
1: 없을 때.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시간 관계상 여기로 좀 빨리 또 얘기 들어봐야 될 게
2: 네.
1: 선교사님 교회 아까 두고 섬긴다고 했잖아요.
2: 네, 네.
1: 그런데 교회도 무너졌다고요, 선교사님?
2: 어 정말요?
0: 네, 뭐 네. 이제 주께서 머리 대시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겠습니까?
1: 네. 아 그렇죠. 그렇죠.
2: 교회 건물이.
1: 아 제가 표현
2: 교회 죄송합니다. 건물이.
1: 교회 성도님들이 무너지진
2: 네,
1: 않고.
2: 네, 네.
1: 교회 건물이.
0: 예.
1: 네.
0: 교회 예 지교회를 포함해서 예 예배당 그 실내외
1: 예
0: 이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1: 아, 지금 네.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네. 보시면. 지금 일단은
2: 선반이 무너졌네요.
1: 아니 이게
2: 네.
1: 보니까 네. 사택도 지금 뭐 무너진 거 지금 여기 무너진 데는 어디에 성교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이제 예배당 그 왼편에 있는 식당과
1: 식당 이제 한번 쭉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옆에
2: 아이고,
1: 이렇게 다
2: 넘어졌네.
1: 무너지네. 또 다음 네. 사진이요?
0: 여기는 이제 지교회 상황인데요.
1: 여기는
0: 네.
1: 지교회. 또 다음 사진이요? 자
2: 아이고.
1: 여기는 지금 아예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0: 네, 여기는 이제 진원지 마을입니다. 시카와토의 마을인데 아주 괴멸적인 피해가 일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1: 다음
0: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1: 여기도
0: 그래서 실제 뭐 모든 실내 음향 관련 장비, 뭐 책장 그릇 종류가 다 이제 깨졌습니다.
2: 네.
0: 이런 물리적인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었고요.
1: 예.
0: 이제 특별히 이제 교인들 중에 몇몇 가정은 이제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가정 그리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제 그러니까요.
0: 진원지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 계셔서.
2: 아하.
0: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네.
1: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과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49분까지가 또 정규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수현 PD님
2: 네.
1: 선교사님께서 또 이번 이 지진이 한 번의 지진으로 이 사역의 방향이나 또 지금 벌써 앞으로의 몇 개월 또 1년, 2년 이게 지금 좀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아요. 그리고 19년째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마모토 현에 10년 전에 한 번 더 지진이 있었잖아요.
1: 예.
2: 이 두 번의 지진을 겪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1: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0: 그렇죠. 네. 이 반복된 한 곳에서 이렇게 반복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2: 네.
0: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이게 곧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성도들의 생활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2: 그렇죠.
0: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도움이나 이제 이런 지원들도 좀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지진 직후 바로 다음에 있었던 주일 예배 이후에 직후에 우리 마을 분들에게 바로 지원 물자들 저희들이 이제 받은 직후에 도착한 물자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그 구마모토의 선교사님 가정에도 몇 가정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1: 힘내시고 저희가 또 함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인터뷰한 목적은 기도해드리고 싶은
2: 그렇죠.
1: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 맞습니다.
1: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춘봉님도 또 기도해드리고 싶다 네. 그러는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

0: 내용이 있으실까요?
1: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대 진도 7을 경험한 우기시나 시카와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좀 빠른 복구가 일어나서 이제 일상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여진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큐슈 기독재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초교파 단체에서 실제 물자를 계속 보내어 주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들이 충분히 빠르게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0: 네.
1: 마지막으로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구마모토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기도가 모일 거고요. 네. 우리 특별히 나도 좀 응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끝나면
2: 네.
0: 그 댓글창에 안내 글들 그 네. 링크를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지금 이것은요 또 이제 말 그대로 좀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하신 것 같고요.
2: 맞아요.
0: 선교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2: 네.
0: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마음 가운데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19년 동안 구마모토에서 한결같이 사역하셨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1: 네, 이 지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마치 골리앗을 만난 어쩔 수 없, 물리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다 교회가 뭐 두 개, 세 개 또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0: 예.
1: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또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로 바꿔지는 승리의 계기가 되는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2: 야,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사역을 그러니까요.
1: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금 자녀들은 잠시 원래 있는 MK 프로그램을
2: 네.
1: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2: 갔다.
1: 피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2: 네네.
1: 안전히 저희의 사역이 장기적으로 현지 교회와 동반자 사역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0: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의 꽃이 이미 피어나셨어요. 이미 마음속에 이건 전화위복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일본 땅에 구마모토 땅에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겠다라고
2: 아멘,
0: 하는
2: 아멘.
0: 그 마음의 각오를 향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했던 것이 자고 일어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일은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으며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AJ 워십의 찬양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이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이네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어디에 신뢰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곁에 이웃에게 작은 사랑과 나눔으로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문자 수신란에 샵 0153번 입력하시고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의 찬송가 필사할 준비 되셨죠? 상황 되시는 분들은 직접 연필을 들고 필사하셔도 좋고요. 또 마음에 새기셔도 좋겠습니다. 찬송가와 찬송가 스토리까지 함께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는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8,000편이 넘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미국의 위대한 장애인 작시자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생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력을 잃은 그녀였지만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원곡의 제목은 Close to Thee, 주께로 가까이입니다. 한글 가사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흔히 생각하는 회사를 뜻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원한 천국의 유산이자 몫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크로스비 여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나 안일함, 명예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자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순수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1874년 미국의 평신도 사업가이자 찬송 작곡가인 사일러스 바일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바일이 직접 구상한 멜로디를 들고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하며 후렴 부분의 느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듯한 묵상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선율을 가만히 듣고 있던 크로스비는 깊은 영감에 사로잡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뒤 즉석에서 시를 읊어내려갔습니다. 바일이 연주한 따뜻하고 정갈한 멜로디 위에 크로스비의 영성 깊은 가사가 입혀지면서 오늘날 수백만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은 그 바람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 손을 꼭 잡고 그분과 걸어가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간모님, 오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또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즉 죄사함을 위해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어떤 종교적 습관을 갖는 것을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바뀌는, 무엇보다도 왕이 바뀌었어요. 아멘. 즉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에게는 이 땅의 누림으로, 또 그것이 성도됨과 백성됨의 거룩한 구별됨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누린 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발견하고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잠깐 배를 육지에서 띄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2: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 예. 베드로, 이제 시몬이죠.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또 그 친구들인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고기잡이는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고기잡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생업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들의 정체성, 내가 어부다. 평생 이것을 어부로, 그러니까 생업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사건은 내가 계속 어부를 해야 되나? 자존심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상실되는 철저한 패배와 좌절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어도 전날 업황이 좋으면 그물 씻을 때도 신이 나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그물 씻는 것도 고역이에요. 이걸 또 내일 해야 되나? 그 씻고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이 처음엔 좀 반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지에서 좀 뛰라는 요청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놀란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용을 살피기 전에 지금 베드로의 텅 빈 배, 자존심이 무너지고 좌절감과 패배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인생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는 순간은 아니에요.

0: 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뭐 한 번이면 좋은데 또 굉장히 많이 부닥치게 되는 현실이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텅 빈 배처럼 여러분의 가슴이 텅 비어서 뭔가 좌절감에, 실패감에 또는 무너진 자존심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패배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텅 빈 배가 나중에는 기적의 현장이 되고 또 삶을 바꾸는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야곱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야곱 잘 알죠? 욕심이 많았던,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뒷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그가 바란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아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때론 좀 비굴하기도 하고 약삭하기도 하고 배고픈 형의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렇게 복을 받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돌아온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 듣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 이루기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창세기로 가볼까요? 28장입니다 10절 11절 보죠.
1: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0: 예.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바란 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왔는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는 거죠. 부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쳐서 또 좌절감에 돌을 베개하고 누웠어요. 편안한 밤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아마 수없이 뒤척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했던 야곱의 행동입니다. 16절부터 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1: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0: 예,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주님이 오르셨듯 지금 좌절감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이것은 전환점이 됐고, 야곱에는 두 번의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 베델의 밤과 야복강의 밤.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중요한 사건을 갖게 됩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베드로의 텅 빈 배처럼 좌절감에 또 낮아진 자존감에 또 실패 속에 있다면 오늘 그 텅 빈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텅 빈 배를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십니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청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1: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0: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는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에 주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그 부분을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뭐 설교와 가르치는 건 예수님 말씀이 맞지만 고기 잡는 일은 이건 내 영역입니다.

0: 더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상 이게 헛수고에 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그물을 씻었거든요. 이제 씻어놓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훤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이거는 어부로서는 고기의 고짜도 모르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어구가 잘 발달된, 그래서 한번 탁 던지면 막 추가 무어서 확 내려가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요. 그 옛날 약간 이렇게 2000년 전이니까 추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이게 좀 무거운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돌아서 걸렸는데 그게 그물을 던지면 이렇게 내려가요. 고기가 이렇게 보여. 그물 내려오는 게.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밤에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둥 둘러서 끌어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어부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경험과 부딪히면 사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 각자 다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복을 받으려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본문 5절 같이 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0: 아멘. 예, 중요한 접속사. 그렇지만 예. 밤새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사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영역은 내가 전문가이고 지난밤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수고했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 영역하신 일 가봐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영역하시니까 제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전문 영역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순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보죠. 6절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1: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0: 아멘. 한 번의 그물질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동무들을 불러서 양 두 배에 나뉘었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아, 정말 기적이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시몬이 이렇게 고기를 잡은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기껏해야 뭐, 한 만선이 될 정도?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서 오늘 사건은 평생 이야기거리예요. 내가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에 가득 차게, 예. 아마 그때 시몬에게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마 열심히 찍었을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평생 자랑거리예요. 오늘 이 고기 잡는 이야기, 예. 오늘 이야기 핵심이 고기 잡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가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번에 그물질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지? 내지는 우와 베드로 되게 좋았겠다. 그 많은 고기를 잡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그물질 했는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텅 빈 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배에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찼어요. 어젯밤과 오늘의 그 상황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빈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린 자꾸 내 인생의 승리를 내가 얼마나 경험이 쌓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이 나를 갈고 닦아서 커리어를 쌓고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말하고 그분의 전문가여야 된다고 말하고 결국은 그 능력으로 너 인생은 결정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다리가 찢어지도록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쫓아가죠. 근데 돌이켜보면 인생은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실력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평생 고기를 잡았어요. 뭐 나름대로 고기가 잘 잡힐 때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시몬이 1등이라고 하는 명성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평생에 한 번의 그물질에 두 배의 배가 차는 일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그에게 이런 놀라운 기막힌 사건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경이롭고 기막힌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0: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커리가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 배를 열심히 노졌고 주님이 타지 않은 배에서 열심히 그물질하는, 그래서 그 그물질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가 노졌는 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물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뭘 자꾸 점검해야 되냐.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텅 빈 배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금방 만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 텅 비었으니까 더 많이 노를 줘야지, 더 열심히 그물질을 해야지가 아니고, 혹시 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관심 없이 그 열심의 시간들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무리 텅 빈 배여도 주님이 오르시는 순간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뭐 수없이 인용됐던 말씀이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뭐 잘 보는 스크린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0: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행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수고하는 수고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텅 빈 그 배에서 좌절감에, 또 무너진 자존감에, 그렇게 좌절케 실패감에 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점검할 체크리스트.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걸은 걸음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가?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와보죠. 그 놀라운 사건, 경이롭고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베드로의 태도가 바뀝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0: 네. 누가 시몬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시몬이 창조주를 대면하는 순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냐,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라고 막 버티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님 앞에 서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권위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건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어젯밤에 수고했지만 잡은 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여 그럽니다. 주여.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로 한번 가보실래? 계시록 7장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14만 4천 얘기 나오는데 거기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온 감히 누구도 셀 수 없는 많은 자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7장 9절부터 보죠.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0: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 아멘.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평생 할 거니까, 영원히 할 거니까 그분 앞에 경배함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십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10절 같이 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 예,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다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헬라 원어의 뜻을 살피면 붙잡아 살린다 또는 건져낸다, 구조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 죽어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일을 위해 부르시는 거죠. 그 거룩한 부름에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이 화답합니다. 11절 같이 보죠. 11절 시작.
0: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 베네인 분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밀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고기가 시몬의 인생의 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시몬과 그의 동무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제자의 됨이고 이것이 성도됨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지금 다 수도원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지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고기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습관을 바꾸는 행동이 아니에요. 일정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갖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보다 삶의 지향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고기가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어요. 또 다른 종교를 하나 더 가진. 그동안은 절에 가서 절하던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를 하나 더 갖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지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하나님 이용한다면, 뭐 하나님 이용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것은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인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라는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고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지향이 고기이고 돈이고 명예이고 만약에 영광이라면 그것은 제자의 삶은 아닌 거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거짓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때로는 부요함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또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향은 영원한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3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삶

0: 삶의 지향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자신의 명예를 이루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욕심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알고 그것이 영원함을 알고 그 위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도로 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삶이 돼요. 앞으로 좀만 더 가서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3장 한번 가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0: 아멘. 여기 바울이 여러 번 권면했고 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 특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바울이 푯대를 하늘에 두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골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삶의 지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혼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럼 다 망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세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건 채우실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위의 것을 구하며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오직 이것만을 위해 사는 거죠. 배를 위해 살고 이 땅의 것을 위해만 살고 영광을 위해 살고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더 많이 고기 잡기 위해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처음 점검할 것은 나는 지금 내텅빈 배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어서 내 영광을 누리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자아를 성취하고 그것이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제자일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 그동안은 고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땅의 것을 위해만 살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